해결사의 비결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어요. 고민에 빠진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단념을 시키거나 응원하던가 둘 중 하나를 했습니다. 이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기까지 한 방법. 지금도 고민이 생기면 그 친구가 했던 방식을 셀프로 한번 적용해보곤 해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진짜 너무 간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 싸매고 하는 고민이라도요.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끌어안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떨쳐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부딪혀보는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할 테니까. 그 해결사 친구의 간단 명료한 정리가 두고두고 응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네. 정말 그러네 소리가 절로 나와요. 우리가 하는 고민 대부분이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알면서도 마음이 뚝 내려놓지 못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거라도 약간 남이 나서서 시원하게 정리해주면 그게 좀 간단해지긴 하는데 말이죠. 셀프로는 조금 힘든데 약간 강제성일 수도 있고 수동적인 방법이긴 한데 남이 그냥 이렇게 하고 일을 탁 그냥 그 다음 단계로 저질러버리면 아휴 어쩌겠나 하는 마음으로 좀 포기되고 내려놓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남에게까지 의지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셀프로 돌아갈 수 없는 거면 앞으로 가자라는 마음으로 일상의 작은 고민부터 어떤 중차대한 일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조금 간단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하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에도 늘 잊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력 테스트는 아니니까 이게 가물가물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시는데 정말로 그냥 편안하게 추억해 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너무 짧게만 보내지 않으시면 제가 잘 다듬을 수 있고요. 노래는 두 곡 이상 선곡을 해주셔야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놓쳐오시는 방법이고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일기예보 잘해봐 유리상자 좋은 날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무기력은 쉽사리 전염된다. 무기력뿐 아니라 무기력을 부르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 역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당장 주변을 잠깐만 둘러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될 얘기다. 혹시 주변에 힘들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같은 이야기를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없는가? 아마 한 명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왠지 피하고 싶게 마련이다. 공감해 주느라고 이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다 보면 왠지 내 기분까지 나빠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만 같다. 같이 손잡고 무기력의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랄까? 실제로 이런 정서적인 피로를 일컫는 공감 피로라는 말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공감이란 상대의 고통과 슬픈 감정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감정이입이라는 말과도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인디언 속담은 상대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의 공감에 대해 말하는 것이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감이 지나치면 공감 피로에까지 이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공감이 지나쳐 섣부른 동정심을 갖게 되면 감정에 휘둘릴 수 있다.

유호공감에 나만 시작한다면 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한창수의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였어요. 무기력이란 일종의 증상이어서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원인을 뭐 게으름이나 우울감으로만 보고 단편적인 해법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무기력의 원인을 몸, 뭐 그러니까 질병이나 체력이나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약간 게으른 기질, 성향, 또 감정적으로도 자존감이나 외로움 이런 식의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아웃이나 또 우울증, 우울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무기력의 개념과 증상도 좀 알아보고요. 수시로 나를 찾아오는 무기력이란 손님을 정중히 돌려보내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아, 요즘 진짜 무기력해. 이런 말 정말 많이 씁니다. 저도 많이 쓰고 올해 들어서 뭐 감기나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무기력해였던 것 같아요. 무기력해.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무기력한 걸 끊어내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이 말부터 하지 말아야 된대요. 이 말을 내뱉는 자체가 힘이 빠진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이렇게 쉽게 여러 사람에게 옮겨다니는 거, 전염되는 거 없을 거라는 거죠. 살다 보면 기운이 빠지는 날도 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또 노력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로 그게 좀 채워지는 날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약간 가라앉는 느낌? 이건 우울감이다, 뭐 무기력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조금 가볍게 털어낼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의 여유부터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 끝곡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함께 할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황금박쥐님,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황금박쥐님이 다른 분이 황금박쥐님이 있어서 닉네임을 바꾸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너무 소름인 거. 황금박쥐님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인데 혹시 나 아닌데 황금박쥐라고 소개된 적이 있다 그런 건가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걸 저걸 떠나서 배려라는 닉네임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설정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남겨주세요. 그리고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은 오늘 조금은 잔잔하네요. 이게 잔잔하다가 뭘까요? 어떤 날씨의 느낌이 조금 평화롭다는 느낌일까요? 바다 물결이 잔잔하다일까요? 전반적으로 뭔가 조금 평화롭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04 쓰시는 분, 1102 쓰시는 분도 일찍 오셨고요. 은선님 반갑습니다. 도광택님도 어서 오십시오. 다들 지금 이제 한 30분도 안 남았네요. 멕시코와의 경기를 앞두고 지금 뭐 얼굴에 뭐 이렇게 페인팅을 직접 하고 그런 거안 해도 이미 그런 마음으로 각자의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실 테니까. 837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이 까꿍이라는 인사는 꽤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정겹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정겹고 좋아요. 다가오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차미수님 뜨거운 날이에요 하셨고요. 한마디로 표현되네요. 그리고 이종덕님도 반갑습니다. 네, 종덕님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꾸린님, 아침 운동하고 출첵합니다. 밖이 엄청 뜨겁습니다. 이제 덥다라는 표현으로는 안 되나 봐요. 다들 뜨겁다는 표현을. 세상에 온통 사우나 같다고. 정말 더울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싶을 정도긴 하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예, 7월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 661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톡수리님도 오늘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6104 쓰시는 분 은정님, 오늘 은정님, 은경님, 은선님 다와 계십니다. 은주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그리고 3003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노래 좀 듣고 갈까요? 3003 쓰시는 분의 신청곡 신하이스턴의 모닝트레인 듣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고요. 이 곡에 이어서 둘리 파튼의 9 to 5까지 이어갑니다.

두 곡을 들었습니다. 7725 디본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염치가 없어서 하셨는데 뭘 염치가 없어요. 그리고 라디오는 사실 이렇게 참여수단이 실시간으로 참여수단이 생겨서 이게 좀 당연해 보이지만 그 옛날에 뭐 라디오 키즈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추억 세대들에겐 라디오는 기다리는 매체죠. 기다리는 매체. 시간이 있어야 되는 시간을 두고 뭔가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 설렘이 있고 그런 미디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문자 참여가 언제 나왔죠? 그게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문자 전에 실시간으로 이런 방법이 했던 건 아마 팩스가 아닐까요? 예, 중간에 이제 통신에 나오긴 했지만 통신은 많은 분들이 다 대중적으로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팩스는 그래도 많이 쓰셨으니까 편지 보내놓고 이게 언제 소개되나 이제나 저자나 그럴 때 하고 팩스 보내서 예, 바로 소개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팩스 용지나 열심히 사야 되겠다 사무실에서 그렇게 많이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자 참여가 너무 당연해지니까 실시간 참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냥 듣고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 스윗박스 Life is Cool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이 곡에 이어서 Ace of Base 더 사인까지 이어갑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먼저 들으신 노래는 스윗박스 라이프 이즈 쿨이었고요. 그 황금박지님이 노추에서는 네, 혼자가 맞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또 있더라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는 거라 하나 설정했다고 똑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흡사 그 물건 판매할 때 아 이게 더 나 이걸 하시죠 이거 같긴 한데 저는 황금박지님이 익숙해서요. 그리고 마린보이 아빠님 어서 오십시오. 출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부산 김창성님, 부산은 올해 장마 준비하느라 날씨가 아 장마가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날씨가 컴컴 아주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장마 이제는 사실 장마가 예전처럼 막 장마가 온대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변도 많고 가을 태풍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막 그래가지고 김선숙님도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왔는데 인공관절을 해야 된대요. 아파도 참았는데 이제는 아 가을에 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약간은 화도 나더라고요. 왜 이리 나를 혹사시켰나 싶어서 미련해서 그래요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죠. 그걸 왜 미련이라고 표현하세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건 해야죠. 자, 황금박쥐님의 신청곡으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퍼레이스의 더 나이 시카고 다이드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 최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김현철 피처링 조지의 드라이브.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다 직접 대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눈앞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네요. 라디오 앞에도 있어야겠고 축구도 봐야겠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대열이 좀 달라진 느낌? 농담이고요.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응원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처럼 다 느끼진 못하더라도 혹은 지금 중계를 뭐 실시간으로 계속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저 못 들으니까 저 못 보니까 소영님이 중간에 스코어 알려줘요 하셨는데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저 어느 분인가 찾고 아 제리님 당연히 뭔가 스코어가 나고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냥 계시지 않을 거라서 저보다 먼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어쨌든 어디에서 하는 일 다 놓고 볼 순 없는 거니까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노추도 함께하면서 그렇게 가죠.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늘 추억사연 만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한동안 뜸했었죠.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1512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팝송 듣기. 뭐 알아서 듣는 건 아니고요. 한번 재미를 익히니까 다른 곡이 또 궁금해지고 또 궁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땐가 유키즈 온 더 블락의 노래로 팝의 세계에 들어섰지만 뭘 알아서 좋아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팝을 즐겨 들었던 계기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종일 같은 노래들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노래들이 계속 흘러나와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건 한국 포크 음악 몇 선 이런 거였어요. 아르바이트는 딱 석 달. 개강하면서 종일 포크 음악을 듣던 일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라디오를 켜놓고 과제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팝송들을 제가 하나같이 다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흥얼흥얼 멜로디도 거의 정확하게 말이죠. 갑자기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걸 따라 부르고 있지? 어떻게 알고 따라 부르지? 알고 보니까 그 팝송들은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곡들이었습니다. 그 테이프가 다름 아닌 번안곡, 원곡, 모음 이런 거였고요. 저는 번안곡인 줄도 모르고 우리말로 열심히 들었다가 라디오에서 팝송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어디선가 팝송이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노추에서 나오는 팝송들 듣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도 같고 암튼 참 편하네요. 소영 씨는 언제 찾아와도 도란도란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 같달까요?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뭘 알아서 듣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지금 나를 만나러 왔다 생각하며 노래를 들어요. 이유 없이 반갑고 이유 없이 쉴 곳도 내주는 친구. 올드팝엔 그런 매력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 쑥스럽지만 학창시절 이후 라디오 미리 켜놓고 기다려본 건 여기가 처음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친구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었던 신나는 팝 이 곡들도 다 이젠 올드팝 맞는 거죠. 한 곡 골랐고요. 다른 한 곡은 멋지게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뉴키즈 온 더 블락의 스텝 바이 스텝을 골라주셔서 저희가 스파이스걸스의 워너비까지 이어봅니다.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직접 골라주셨던 유키즈 온 더 블락의 스텝 바이 스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 노래들도 다 이제 올드팝에 들어가는 건데, 뭐랄까, 왠지 올드팝은 댄스곡은 올드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그 노초 가족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유로댄스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느낌이 정말 이제 이건 옛날 노래다, 올드팝이다 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워낙 올드팝 명단에 늘 들어가 있던 뭐 한국인이 좋아하는 올드팝 몇 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자주 들어가 있는 곡들하고 이제 그 뒤에 어찌 보면 유키즈 온 더 블락도 그렇고 스파이스 걸스도 그렇고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뒷세대의 노래였으니까 여기서 이게 옛날 노래가 맞나? 저에게는 그렇거든요. 근데 또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완전 옛날 노래지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있네요. 노초 안에서는. 그래요. 이게 팝송이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초 가족들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노래를 진짜 뭘 뼛속까지 다 알아서 잘 알고 들으면 듣는 대로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 그렇게 영어 이게 영어 전공자라도 팝송을 들을 때 정말로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잘 들리나 해석해 봐야지 하고서 들으면 영어를 잘하시거나 전공하신 분들은 좀 남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그걸 떠나서 그냥 노래는 일단 그 멜로디 특유의 어떤 느낌 그리고 특정 부분의 뭐 인상적인 가사들 귀에 쏙쏙 들어와서 늘 입에 붙어있던 가사들 이런 거 위주로 따라 부르고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가 지금도 지금 해리처럼 그렇게 물 흘러가듯이 부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었는데 피아노 악보 저 한 400원, 500원 주고 샀었는데 거기에 밑에 우리말로 음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람바다도 그렇고 장국의 투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말로 된 거까지 이제 다 음이 달려 있어가지고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서 혹은 뭐 다른 단어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외운 게 아니라 밑에 우리 음으로 달린 걸 보고 음악 나올 때 따라 부르고 그러면서 그냥 입에 붙었는데 그걸 시간이 더 지나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좀 쉬운 단어라면 이 음은 이 단어였겠구나 역으로 맞춰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팝송에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아르바이트 하신 곳에서 그날의 어떤 영향이 지금도 음악을 좋아하시고 팝송을 좋아하시고 라디오를 좋아하게 된 어떤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들었던 하루 종일 우리말로 된 번안곡을 들었다가 나중에 라디오에서 똑같은 멜로디가 나왔는데 따라 불렀다는 건 귀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듣는 게 반복학습이 무섭다는 건가 봐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니 왜 내가 이걸 따라 부르고 있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우리 노래인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번안곡이다 그러겠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제 그걸 들으니까 이미 아는 노래인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1512 쓰시는 분의 경험이 나도 비슷한 게 많은데 하실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7312 디본을 쓰시는 분이 보세요. 대본 나온다니까요. 저도 비슷합니다. 알고 듣는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 입에도 붙고 입에 붙다 보니 단어도 찾아보고 이건 진짜 제가 얘기한 거랑 100% 같지 않나요? 똑같네. 통했어요. 그리고 은정님이 팝송의 맛은 그런 거 아닐까요? 부끄러워요 하셨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써주셨을까요? 그냥 이렇게 뭐 잘 모르고 우리말로 대충 붙여서 따라 부르는 곡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아무튼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왜냐? 우리의 모국어가 우리말, 우리말은 한글이니까 다 비슷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저희가 댁으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이쯤에서 3부를 마무리할까요? 서태지와 이들 너에게 준비합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이었어요. 마린보이 아빠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9242 쓰시는 분 오랜만에 올립니다. 군산에서 지내고 있고요. 오랜만에 FM 97.9를 맞춰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권용섭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1201 뒷번호 쓰시는 분이 늘 1201 부르시는 다른 1201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번호가 저는 같은 분인 줄 알고 막 읽었는데 아닌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겠네요. 항상 잘 듣고 있지만 1201 부를 때마다 저인 줄 알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와이프랑 축구 내기 했는데 예. 그래요? 요거는 뒷 얘기 좀 아껴두죠. 왜냐하면 제가 입으로 꺼냈다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모르니까 일단 아무튼 내기를 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 이거 제가 한번 우리 가족분들 번호를 그 뭐 이렇게 컴퓨터 그 문서 양식에 넣어가지고 한번 추려와야 될까요? 제가 그런 걸 좀 잘 못해요. 안 되면 나중에 우리 PD랑 같이 그 반장 선거 하고 나서 누구 한 표, 누구 두 표 하듯이 그렇게라도 한번 해가지고 점차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1 쓰시는 분. 오늘은 와이프분과 축구 내기하신 1201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준비했고요. 이 곡에 이어서 김정태님 신청곡 컬투 사랑한다 사랑해까지 이어갑니다.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컬투 사랑한다 사랑해였습니다. 회원님이 며칠 전에 사랑한다 사랑해를 머리 감다가 생각나서 마음속으로 부르셨다고. 이거 뭔가요 하셨는데, 우리 그 이티 손 한번 할까, 손가락 한번 할까요? 자, 그리고 황금 배려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릴게요. 우리 황금 박주님이 와이프분 무릎 진료 때문에 병원 도착하신 건데, 세상에, 주차를 하고서 이제 이어폰으로도 계속 들을 거라고. 너무 감사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요. 황금 배려를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이왕이면 번호보다는 성함이나 닉네임이 그래도 겹칠 확률이 좀 낮죠. 낮고 빨리 드러나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엽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릴까요? 최은옥의 빗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차현욱의 빗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소나기 소식이 있고 또 소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죠. 빗물 들으니까 낭만적인 비로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지선님이. 그러니까 비가 그냥 낭만적이고 운치 있는 그런 비로만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뭐든지 과해서 문제니까 좀 적당히 항상 좀 적당히 와줬으면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좀 한 번씩은 선을 넘고 조금 대비를 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시기가 1년에 몇 번씩 있잖아요. 그걸 다 거치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느낌인 거고 또 반복되는 거고 무수히 이어지는 그런 반복인 것 같습니다. 7106 쓰시는 분, 저도 오늘부터 닉네임을 한번 고민해봐요.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뭐랄까 많은 분들에게 결심을 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해요. 아니 뭐 번호가 잘못됐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번호로만 불러드리면 뭔가 좀 덜 가까이 있는 느낌도 들고요. 번호가 똑같지 않아도 부를 때 들릴 때 이게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뭔지 압니다. 그 제 이름이 소영인데도 그렇게 수영으로들 예전에 많이 문자를 주셨고 예. 그런 경우 많았었거든요. 수영, 뭐 소현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그래도 닉네임이나 성함이면은 좀 더 겹칠 확률이 헷갈릴 확률이 낮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선숙님 신청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어달님의 미안해요 준비했고요. 오늘 우리 선수들이 정말 다치지 않고 끝까지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같이 열심히 응원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 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농송교당 서양수 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꾸짖음을 당할 때 먼저 그의 행실을 살펴서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명심했다가 후일에도 범하지 않기로 하라고 하셨고요. 결코 책망당하는 그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고 밝혀주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펴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이혜린 늘 지금처럼.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3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면 괜찮은 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나에겐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한 잣대가 상대를 향하면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다른 누군가의 허물보다 내 허물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또 내 허물을 반성하되 다른 누군가의 허물은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나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상대에게만 냉철한 판단과 엄중한 잣대를 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워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가 함께라는 은혜,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정토입니다. 원불교 남자 교무들의 부인을 정토라고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전무 출신을 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의 후원 및 책임을 지는 일을 권장부라고 불렀는데요. 원기 40년이었던 1955년 6월 2일 정산 종사님께서 진흙 속의 연꽃이 되라는 부촉과 함께 정식 정토라는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이후 12명의 정토가 발기인 총회를 열고 원기 48년이었던 1963년 8월 정토의 제1회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1975년 8월 정산 종사님께서는 정토 회원들의 종합회관을 건립하라는 유시를 내리셨고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정토의 종합회관이 마련됐습니다. 정토의 종합회관 지하에는 청소년 법당과 도서실이,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은 생활관과 소법당, 3층은 대법당이 각각 자리하고 있어 600여 정토회원들의 공부사업 실천 도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토회는 원기 60년이었던 1975년 정토 장학회를 설립해 전무 출신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기금 조성을 해왔고요. 원기 84년이었던 1999년엔 재단법인 원불교 정토 장학회로 발전하면서 매년 전무 출신 자녀들의 공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정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26장, 땅이 세상 만물을, 정토회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선물.

마음이 불편할 때 인디언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시나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나무를 찾아간답니다. 나무를 손으로 세 번 톡톡톡 두들기면서 너 가져 라고 한다고 해요. 불편한 마음을 나무에게 가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 교도님이 경강하며 소개한 방법인데요. 본인이 80년대 미국 유학 시절 대사관 직원 부인들이 이 방법을 알아서 따라하는 것이 큰 유행이 되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바로 따라해 보았더니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에 무슨 원리가 숨어 있는 건가? 궁금해 보니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일단 일상수행의 요법 1조,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해서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지만물 가운데 왜 하필 나무일까요? 나무도 사람과 같이 직립해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나무는 에너지를 받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나무는 땅에 머리를 박고 하늘을 향한다면 사람은 하늘에 머리를 박고 땅을 의지해 움직입니다. 또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 알며 라고 하신 이론상 법어의 만물 동근 사상을 인디언들은 오래전부터 확실히 믿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나무를 세 번 치는 것은 불편했던 마음에서 정신을 차려 성품 심지다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만난다는 신호이고, 너 가져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없고 없고 없는 본래 자리에 턱 맡기겠으니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해도 그 행위 안에 이런 뜻이 담겨있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울하신가요? 속상하신가요? 화가 나시나요? 불안하신가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게 해도 좋고, 나무가 없으면 내 가슴을 쳐도 되고, 법신불 이런 상을 바라보면서 너 가져 라고 속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성자리에 즉각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너 가져 라는 말은 접속 코드이자 입장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톡톡톡 너 가져.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문향허 교무님의 글 톡톡톡 너 가져 만나봤고요. 이어서 에피톤 프로젝트 나무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볼게요. 박다의 마쿠툽 시작의 아이.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소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90장과 156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90장의 제목은 불문에 들어오니입니다. 부제는 법이 등급가인데요. 먼저 불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뜻하는 말로 불가와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불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불문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 곡이 법이 등급가라고 말씀드렸죠. 법이 등급이란 원불교에서 수행인의 인격과 공부 계의를 6개의 등급으로 말한 것을 뜻합니다. 교법을 실천하고 법의 향상의 훈련을 촉진케 하며 이를 사정하고 그 결과를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수행 계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법의 향상의 훈련과 법의 사정 그리고 법의 예우가 상보성을 지니면서 유기적으로 증진되도록 제정된 것으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의 3급과 법강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에 의해 3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3위는 성인의 경지이기도 한데요. 법의 등급은 수행인으로 하여금 초범 입성하고 견성 성불하도록 표준을 정해 지도에 나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인은 교단 운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아무리 말세라도 항마위 이상이라야 종법사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정산종사님께선 돌아오는 세상의 주인들 이는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내 공부와 수행은 어디쯤에 머물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공부와 수행의 마음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길, 깨달음을 향한 수행의 조목을 생각해보면서 진정성을 갖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성가 90장입니다. 불문에 들어오니 법이 등급가.

엄벌교 성가 90장 불문에 들어오니 법이 등급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성가 156장을 만나볼 텐데요. 성가 156장의 제목은 대종사님 영촌마을입니다. 영촌은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에 있는 옥녀봉 아래의 작은 마을인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천지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해 삼밭제에 산신기도를 다니셨고요. 최초의 회실인 구간도실이 바로 이 영촌에 있었고 현재 복원된 소태산 대종사님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이선조 교무님께서 가사를 쓰셨는데요. 원기 56년이었던 1971년 5월경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1학년 예비교무로 재학 중이었던 이선조 교무님은 동료들과 의견을 모아 대종사 십상가의 노랫말을 짓게 됐다고 해요. 같은 해 6월 1일 6.1 대제에 원불교학과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에서 금수강산이라는 노래에 이 가사를 붙여서 율동과 함께 일종의 오페라식의 공연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대종사님을 추모하며 선진들과 대종사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위안 잔치였던 것입니다. 이후 당시 종법사셨던 대산종사님께서는 교도들이나 외빈이 오면 예비교무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자주 열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이 노랫말은 금수강산 노랫가락과 잘 어우러져서 교단 내에서 애창하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선조 교무님은 이 노랫말을 이공전 종사님께 감수를 받아 무상대도를 이런 대도로 바꿔 원기 71년이었던 1986년 새 성가 가사 공모에 응모해 최초의 대종사 십상가로 채택됐습니다. 대종사님 십상은 대종사님의 발심과 구도 그리고 대각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주는 깨달음의 거울이자 제자들과 함께 구현한 창립정신의 역사고요. 이런 대도의 법을 짠 제법과 이 법으로 훈련시켜 법을 굴린 전법의 과정이며 개송과 정전을 통해 대종사님 경륜을 전한 열반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종사 십상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소소한 감상으로부터 삶의 중심축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자신의 삶에 초청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을 성가가 됐는데요. 대종사님의 발심과 구도 그리고 대각을 통해 나의 발심과 구도 대각이 되도록 수행하자는 다짐도 담겨있는 성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종사님의 십상을 나의 수행으로 체득할 때 대종사님을 진정으로 모시게 될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성가 156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대종사님 영촌마을 대종사 십상가 듣고 옵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창립 20주년을 맞은 독일 쾰른 교당이 일곱 번째 천일기도 해제식을 앞두고 20주년 기념 대법회를 진행합니다. 유럽 순방 중이신 왕산 종목사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인데요.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1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6시에 함께합니다. 호련이 떨어진 땅에서 이뤄낸 은혜의 도량에서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바랍니다. 원기 111년 법인절을 맞이하며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초품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 정신과 나의 삶, 구인 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김정은 오렌지나무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대정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기분 좋은 12시 어제 저녁 밀려오는 피곤함에 잠시 눈을 감았는데요. 글쎄 창밖으로 정겨운 개구리 소리가 들려오는 거 있죠. 그 소리에 피로는 슥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아 여름이 오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머지않아 매미도 우렁차게 울어댈 거고 깃들깃들 깃들함이 소곤대는 소리에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는 계절이 오겠죠. 요즘 날씨가 부쩍 후덥지근해져서인지 청량한 여름의 소리들이 유난히 더 반갑고 좋게 느껴집니다. 기분 좋은 12시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주러 시원하게 시작해볼까요?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여름의 설렘 요소들 저는 소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듣고만 있어도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장대비 소리, 여름밤을 더 뜨겁게 달구는 화려한 불꽃놀이 소리, 여기에 낭만을 쓱 얹어주는 귀뚜라미와 개구리 소리까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름이란 계절의 OST처럼 주변에 흐르고 있죠. 신나는 리듬도 좋고 뜨거운 열기도 좋고 거기에 녹아낼 수밖에 없는 일상의 감성 사운드까지 이 여름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일상의 한편에서 또 다른 감성 사운드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오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하하스컬의 부산 바캉스, 마이티마우스의 댄스 캠프.

하하 스컬의 부산 바캉스, 마이티 마우스의 댄스 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915 쓰시는 분이 사무실 에어컨 바람 밑에만 있다가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햇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들어와서 그래도 희원 DJ 목소리랑 싹쓸이 노래를 들으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더 신나요. 2시간 동안 채널 고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참 덥습니다. 그쵸? 신복수님께서 휴원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꾸뻑. 비가 내린다더니 부산은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주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날씨 예보를 봤더니 비가 오후에 온다라고 써있던데 지금의 하늘을 보면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날씨였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쵸? 그래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0732 쓰시는 분은 어제 저도 퇴근길 아파트 화단에서 개구리 소리를 들었어요. 희원씨 흐덥지근한 날씨에 그 소리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살짝 말랑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름의 마법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가 봐요. 또 소리로 여는 그런 여름 소리가 있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성시경의 별이 진다네, 조성모의 춘천 가는 기차.

성시경의 별이 진단의 조성모의 춘천가는 기차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673 쓰시는 분이 여름이란 계절의 OST라는 표현이 너무 감성 돋고 좋아서 문자 남겨요. 유독 지치고 바빴던 일주일이었는데 오늘 기분 좋은 12시가 제 금요일에 가장 따뜻한 OST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해요. 뒷번호 7871 쓰시는 분이 오전 내내 일은 손에 안 잡히고 회의실 스크린으로 동료들과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너무 아쉽게 졌네요. 하지만 아직 경기는 남아있으니까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저와 같은 마음이시네요. 아, 저는 이제 중반부에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들으면서 왔는데 아,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가다가는 운전을 안전히 못하겠다 이래갖고 살짝 꺼놨었어요. 살짝 껐다가 어느 방송에 도착해서 다시 켜고 봤는데 예,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니까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뒷번호 2239 쓰시는 분은 오늘 축구를 보려고 큰맘 먹고 금요일 연차까지 쓰고 봤는데 1-0으로 져서 좀 아쉽지만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줘서 고맙네요. 이 아쉬움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달래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1부 꼭 듣기 전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예 이제 바로 이제 TV를 틀었죠. 예, 밥을 먹고 10시에 이제 딱 맞춰 갖고 TV를 트는 순간 아, 오늘 조짐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컨디션도 좀 좋은 것 같고 멕시코 선수들이 약간 좀 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아주 기분 좋게 전반전을 보면서 어우, 승산이 있겠는데 이러다가 2-0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가 끝나기에 무섭게 이제 차에 올라타면서 얘 꼬리 터졌다라는 그 소리와 함께 갑자기 핸들을 저도 모르게 양옆으로 이렇게 휘졌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갖고 조용히 다시 끄고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얘 라디오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저에게 세상 이름 표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경기가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 자, 그런 의미로 1부 끝곡으로 이재 씨가 함께했던 이재,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비드 게타, 메간 디 스타티온이 부른 DNA 띄워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근본에 힘써야 끝이 잘 다스려지나니 육분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의 근본은 성품이며 처세의 근본은 신용이요 권리와 명예 이역동은 그 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보 무번편 1장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써니힐의 그의 여름.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전호성 님이 희연이 며칠 동안 더웠는데 오늘 비가 오려고 시원해서 좋아요. 회사에서 식사 맛있게 먹고 나서 매장 걸으며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신청해 주셨어요. 아, 호성 님 계신 곳은 그래도 좀 바람이 부는군요. 다행입니다. 서울은 어제 밤에도 굉장히 덥고 오늘 낮도 지금 더워요. 그래서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는데 예보에 오늘 6시 정도에 비가 온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뒷번호 4108 쓰시는 분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오늘 저녁에 올라오는 금요일이라 아침부터 청소기 열심히 돌렸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 왜 아직도 연애할 때처럼 마음이 간질간질하고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의 연애 시절 최애곡이었던 SG워너비의 라라라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아주아주 좋아요. 뒷번호 2339 쓰시는 분이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 옷장을 열어 어떤 옷을 입을까 찾다가 대대적인 사계절 옷장리를 시작해버렸습니다. 버릴 옷은 왜 이렇게 많고 사놓고 안 입는 옷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과거에 저 반성합니다. 기분 좋은 12시 들으며 반성과 정리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칭찬합니다. 반성해서 그치면 내일 또 반성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정리까지 들어가신다니 아주 아주 칭찬해요. 뒷번호 3126 쓰시는 분은 비록 아쉽게 축구는 졌지만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텐션 업 시켜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다 같이 텐션 업 해보자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싸이의 챔피언, 렉시의 하늘 위로.

노래 사이에 챔피언 렉시의 하늘 위로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김민지님이 여름 사운드 하니까 저는 수박 쪼개는 소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쩍 하고 갈라지는 그 소리 말이죠. 마침 오늘 냉장고에 수박 한 통을 사다 놨는데 오늘 밤엔 수박 시원하게 잘라 먹으면서 이 여름의 초입을 즐겨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수박 잘 고르는 방법 중에 그 줄무늬가 뭐 까맣고 혹은 이제 통, 때려봤을 때 통통통통 소리가 나고 뭐 요렇게 우리가 흔들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그 얘기 들은 걸 참고로 샀더니 매번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수박의 배꼽을 보시면 크기가 클수록 맛이 없어요. 크기가 작을수록 맛있습니다. 점처럼 된 거를 고르시면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그 배꼽이 작으면 작을수록 맛있어요. 그래서 수박 고르실 때 한번 그거 참고하셔서 좀 작은 거. 그 참외도 이 배꼽이 좀 작은 거를 고르시면 그래도 기본빵 가더라고요. 기본으로 맛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혹 만약에 드셔보셨는데 배꼽이 작았는데 왜 희원 씨 맛이 없죠? 그러면은 슬쩍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롤링페이퍼의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 VOS의 사랑은

롤링페이퍼의 내 생애 가장 소중한 선물 VOS의 사랑은 두 곡 띄워드렸고요. 2부 끝곡으로 레드벨벳의 빨간맛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 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효언니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지더 9020. 아 예, 뽕치스파린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백투더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무뎌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죠. 이번 주는 2012년 6월 셋째 주 순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디 기사를 보니까 2012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5천만의 스타트가 이쯤이었구나. 다시 한번 아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은 또 어떤 노래들과 6월을 보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2012년 6월 셋째 주 20위입니다. 마이티마우스의 나쁜 놈이 차지했네요. 언제나 센스 넘치는 래핑을 하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노래가 언제 들어도 아주 유쾌한데요. 가수 소야가 피처링에 참여해서 한층 발랄해진 분위기를 선보였던 곡 마이티마우스와 소야의 나쁜 놈이 20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9위 곡은요. 인피니티의 미니 3집 타이틀 추격자가 차지했네요. 제목이 추격자라 그런가 노래의 전개도 좀 그렇고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기 아디오차 예 요런 거라든지 내님이 계신 곳 끝까지 가련다처럼 한국적인 요소가 가사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세련된 비트에 묘하게 얹어진 한국의 정서까지 인피니티의 추격자가 19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어지는 18위 곡은 용감한 녀석들의 I don't care이 차지했네요. 용감한 녀석들 두 번째 싱글 앨범이었죠. 돈에 관한 현실적인 내용을 코믹하게 담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개그콘서트 서수민 PD님이 피처링에 참여해서 또 다른 재미를 줬던 I don't care가 18위에 있었습니다.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 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9위를 차지한 인피니트의 추격자

인피니티의 추격자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12년 6월 셋째 주 순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17위는요. 버스커버스커의 소나기가 차지했네요. 2012년 가장 핫한 밴드였죠. 그리고 이 곡은 그들의 1집 마무리 앨범이라는 타이틀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때 이 음원이 모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또 다른 신화를 썼다라는 평을 받았다고 해요. 언제나 쉬운 노랫말과 신선한 멜로디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버스커버스커의 소나기가 17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6위 곡은요. 케이윌의 지금처럼이 차지했네요. 이 노래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한 브랜드 캠페인에서 우연히 장동건과 그의 10년 우정을 다룬 우정을 나눈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캠페인 곡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성취 속에서 결국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한 이들을 생각하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곳 지금처럼이 16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이 차지했네요. 블루스로 시작을 해서 락큰로로 끝나는 울랄라 세션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맞춤곡이죠. 퍼포먼스 그룹답게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밤이 15위에 있었고요. 백투더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봅니다. 15위를 차지한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15위를 차지한 울랄라 세션의 아름다운 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2012년 6월 셋째 주 순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14위입니다. 백지영의 굿보이가 차지했네요. 비스트의 용준영과 함께한 곡이고요. 백지영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입니다. 백지영의 수많은 곡들 중에 댄스곡이 타이틀이었던 적이 당시에는 생각보다 별로 없었더라고요. 이게 내기의 캔디 이후로 3년 만에 나온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음악적 변화와 퍼포먼스에 관심이 참 많았다고 하죠. 발라드 퀸의 댄스곡 굿보이가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는 버벌진트의 굿모닝이 차지했습니다. 10cm의 권정열과 함께한 곡이고요. 그래서 유독 달달한 곡이에요. 아침에 들으면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까지 좋아지는 곡 굿모닝이 13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2위 곡은 테티서의 트윙클이 차지했네요. 당시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1000만이 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홀려버린 빛나는 소녀들, 최근에 테티서를 반하는 효리수, 효리수역의 모습, 예, 맞는 분들이 아실 텐데요. 참 재밌죠?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더 반가웠던 곡 트윙클이 12위에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도 바로 만나볼게요. 12위를 차지한 테티서의 트윙클

백투더9020 12위를 차지했던 테티서의 트윙클 띄워드렸고요. 오늘 2012년 6월 셋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위 곡입니다. 아까 올킬의 신화를 세웠다던 바로 머스커버스커의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가 차지했습니다. 줄여서 그마힘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때도 줄이는 걸 엄청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마주하기 힘들어하는 산뜻하다 못해 신나는 멜로디에 감춰진 극대화된 슬픔이 담긴 곡이에요. 솔직한 감정을 통기타 하나에 담아낸 곳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가 2012년 6월 셋째 주 11위 곡이었습니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11위를 차지한 버스커버스커의 그댈 마주하는 건 힘들어 한 곡 띄워드릴게요.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 그 부모의 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그 정신을 이어받기가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47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곧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렀거나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대체송 오늘은요. 이정현의 썸머 때 성은의 I only wanna be with you 그리고 스페이스 A의 썸머 드림 띄워드립니다.

이정현의 썸머댄스 성원에 I only wanna be with you 그리고 스페이스A의 썸머드림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용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오바이오텍의 신제품 똥페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백세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895 쓰시는 분이 몇 달 동안 안 쓰던 노트북을 땡땡으로 쿨거래하고 왔습니다. 내고도 안 하시고 음료수까지 건네주신 훈훈한 구매자님 덕분에 금요일 기분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쿨거래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 아주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8049 쓰시는 분이 남들은 다 금요일 퇴근이라 신나 있지만 저는 내일 주말 특근이 잡혀서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도 특근 수당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멘탈을 잡아보려고요. 저처럼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희원 씨가 파이팅 외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평일은 평일이어서 이제 일을 한다지만 주말에 또 특근하시고 야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네, 한번 힘차게 외쳐드리고 화이팅을 한번 예, 보내드려 볼게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하림의 달리기, 옥상 달빛의 스케치북.

0: 하림의 달리기, 옥상 달빛의 스케치북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894 쓰시는 분이 희원언니 저희 집 꼬맹이는 벌써부터 매미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맴맴 소리 나면 곤충 채집 가자고요. 엄마는 벌써부터 땀이 뻘뻘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니 올 여름도 부지런히 자연의 소리 들으러 다녀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아, 저희 집 아이를 살짝 얘기해드리면 초등학교에서 생활과학이라는 방과후를 듣는데 지렁이를 키운다고 지렁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새끼도 낳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풀어줬습니다. 예, 매미에서 시작된 건가요? 지렁이도 데리고 올 건데 예, 그렇게는 좀 막아줘요. 뒷번호 3132 쓰시는 분이 아,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만에 만나는 동창회가 있어서 벌써부터 설렙니다. 뚱뚱해졌다고 놀림당할까봐 일주일 전부터 저녁을 굶었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GOD의 촛불 하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뚱뚱해졌다고 왜 놀립니까? 예, 그러면 너는 살이 더 빠졌다 그러면서 같이 놀리세요. 아시겠죠? 그래도 되는 게 친구 사이예요. 아,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GOD의 촛불 하나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애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모든 일에 본말과 선우를 찾아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하나니 눈앞에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장래를 놓고 보아 근본되는 일에 힘을 쓰라. 범상한 사람들이 일생을 산다 하나 결국 욕심 하나 돌보는 데 그치고 근본되는 정신을 돌볼 줄 모르나니 어찌 답답하지 아니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자주 싸우는 이유 생각해 보셨나요? 세진이 사랑에 빠졌나 봐.

0: 도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TV 인터뷰에서 한 부부에게 최근에 왜 싸우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먹던 컵을 꼭 그냥 놔둬서 말이죠. 그 아내가 제 걸 말도 없이 버려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한 이유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계란 후라이 노른자를 터뜨렸냐 안 터뜨렸냐, 양말을 왜 뒤집어 벗어났냐 같은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유치한 싸움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인 남하고는 절대 그런 걸로 안 싸우거든요.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가장 가깝고 편한 사이니까 그런 유치함도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싸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하게 한번 웃으면서 말이죠. 최영철입니다. 잊지 마.

0: 안녕 들으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오늘은 저기 뭐시냐 그 빌라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신 거니 이 밤마다 동네 전신점 밑에 몰래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겁나게 진동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쓰레기 투기 금지 벌금 100만 원 하고 경금을 딱 거시기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 근데요, 이걸 지켜보던 한 주민이 말이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거기를 싹 청소하더니만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 부와 명예를 뺏기리라 하고 아주 거시기역에 글을 딱 흔히 붙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참말로 신기한 것이 그 뒤로 눈에 띄게 쓰레기 버리는 거시기가 어디서 따른 거 아니겠어요? 벌금도 이긴 이기적인 양심을 아주 유쾌하고 거시기역에 한방 먹인 거요. 자, 오늘 이장 한마디 연락합니다. 예초에 아무데나 쓰레기 버릴 거시기부터 싹 고쳐먹어야 거시기하게 복을 받는 법이요. 그리고 거시기 동네는 깨끗해졌은 게 참 다행이요.
1: 달려라 캔디. 달려라 캔디. 김다나, 홍원빈, 잘난 척 말아라.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짧게 짧게 가요를 맛보는 시간입니다. 노사봉 인생은 나랄라. 김혜성 씨의 한 주의 끝 알아 금요일 오후 오늘도 반갑습니다. 멋진 방송 최고의 방송 두 분의 가요사상과 함께 즐거운 오후 만들어봅시다. 창원의 변재인 씨 늘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요. 어서 오세요.

인생은 나랄라 노사봉이었습니다. 독산도 한양님 오늘 또 오셨어요. 네. 오, 근무하면 이틀 너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경남 고창의 이현수 씨도 자연에서 살고 있다고요. 경기도 의왕 이수희 암씨 오늘 주말 농장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요? 오이 호박이 안 열리네요. 날씨 굉장히 더워요. 여기 농장 근처에 있는 발각청의 그늘 아래에서 방송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어서오세요.

0: 하지마.
1: 당당하게 경자씨였습니다. 자, 살랑가득한 6월 전국 팬 정모로 만나게 될 소중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셨고요. 인천의 허미아씨, 네, 조은영의 가요사상 어릴 때 즐겁고 행복하게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친정엄마 87번째 생신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조은영의 가요사상과 함께합니다. 김은아 사랑이 떠나네.

사랑이 떠나네 김은아였습니다. 부안의 민호 씨 퇴근하자마자 방송 들으면서 트랙터 몰고 순천 양반 농갈로 가고 있는데 요즘 농촌 생활 엄청 바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요? 어떻게 출근하냐고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있고 자가 운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니나노니 한파부터 한국 중국 8강 진출을 기원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다치지 말고 파이팅 하셨습니다. 홍지호 그대

황교의 노래 그대였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신청해 주신 노래들 쭉쭉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년에 기죽지 마라 주신 분 계시네요. 네, 정년에 기죽지 마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화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 아신가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다정한 눈빛과 진심을 담은 목소리 아닐까 합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생기 없는 눈빛이나 쏘아붙이듯 한 말투는 매력이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먼저 환하게 웃어주면서 건네는 다정한 배려 한마디는 그 사람은 훨씬 더 근사해 보이게 만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나의 진짜 매력은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정한 마음을 담아서 2부 함께 하시죠. 제남니다. 쏙 들어온 남자. 박현빈 아뜨거.

가사로 만든 얘기 이영만의 살아있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는다. 젊음도 지나가고 꿈꾸던 시간도 어느새 추억이 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다. 한국의 노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쌓였던 근심이 사라지고 힘들었던 하루가 어느새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을 말이다. 그래서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인생의 친구가 된다. 살아오면서 사랑도 해보고 명예도 꿈꾸고 돈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된다. 인생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작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큰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그 힘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노래가 삶의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뜻만은 아닐 것이다. 가슴이 설레고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다.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노래가 있는 한 다시 웃을 수 있다. 세월은 흘렀어도 내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아직도 살아있다.

네, 허미아 씨 어머님 생신 축하곡은 준비해 놨어요. 네. 그리고 집에서 축구 보고 식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도련님, 세월열차 등 많은 노래 김영분 씨 주셨고요. 조수정 씨가 신청하신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전해드렸고요. 송영아 씨가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신나게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염건선 씨도 원은 방송 만세, 좋은 영의 가요제상 만세 주셨습니다. 문희옥의 이봐요 신청해 주셨고요. 부산 멋쟁이님, 네, 오늘도 서울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진해성 가수님의 바람곡에 신청하신 분 계시고요. 또 인생얘기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혜경씨가 늦게 왔어요. 길가 벤치 앞에 줄기가 곱고 날씬하게 쭉 뻗은 줄기의 접시꽃, 진부롱색의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무궁화 꽃을 닮은 꽃, 층층이 아름답게 핀 접시 꽃잎 사이 작고 예쁜 노란색의 꽃술이 너무도 아름다운 크고 예쁜 접시꽃이 철학의 잎과 함께 어우러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날에 아름다운 꽃의 마음처럼 멋진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자, 이효정의 노래입니다. 우리 어머니.

친정엄마의 79번째 생신을 맞아서 늘 부모님 댁에 모여 축하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시골에 직접 올라오셔서 5남매가 함께 펜션에 모여서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꽃도 피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한 자리에 모여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위해 헌신해주신 엄마의 79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건강히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진혜성의 인생얘기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스마일님에게 전해드리면서 저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우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서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 생각해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 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234.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강진의 땡벌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함께하고 있는 조은의 가요 세상 3부에서는 가요 가요 달려가요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요 가요 달려가요. 오늘을 또 함께 즐기는 날 신청곡 보내주세요.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달려갑시다.
6: 네, 달려가는 게 잠시 숨을 좀 골랐나 봐요.
5: 자, 박상철의 황진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항지니 박상철의 노래 들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부르면 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김연자 10분

네, 무조건 달려가겠지요. 10분 내로 예, 달려갈 겁니다. 자, 사랑해 니콜 마이진,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트위스트 한번 쳐보실까요? 머미머미 조금 근질근질 하십니까?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 크게 움직이지 마세요. 가볍게 리듬을 타면서 운전하시면 되겠죠. 오랜만에 오셨네요. 유난희 씨, 임명열 씨. 예,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죠? 사랑

이제 야간 열차를 타러 갑니다. 신복순 씨,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주셨는데 들으시죠? 네, 박진도 짠짜자자잔짠짠 야간 열차

오늘 여행하실 분들은 야간 열차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으실까요? 네. 자, 윤윤서의 목소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년사랑. 4부에서는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갈까요? 예산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충남 예산 말이죠.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0: 소화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3부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달려보는 신나게 달리는 가요가요 달려가요를 들으셨고요. 4부에서는 지역 소식을 전하고 지역에 가볼 만한 곳으로 가는 그래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의 얘기도 듣고 또 가수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자, 전화 가요 통신 오늘은 충남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박지용 가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가수 박지용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예.
5: 네,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전화를 따르릉 따르릉 이거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나가고 하는데 이제 빨리 만나려고 그냥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계신 곳이 예산 맞죠?
6: 예예 예산.
5: 네.
6: 충남 예산입니다.
5: 충남 예산에는 가볼 만한 곳이 많나요?
6: 많지요. 예산은
5: 어디 쪽 가면 좋을까요? 주말을 이용해서나 뭐 평일에도 좋고요.
6: 일단은 그 예산 하면은
5: 네.
6: 일단은 그 온천지예요, 여기가. 충남 예산 덕산이.
5: 아, 아, 아, 네, 네, 네, 네.
6: 온천이 유명하지요.
5: 아, 그렇죠. 그렇죠.
6: 예, 네. 예.
5: 그리고요.
6: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예당호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5: 아, 출렁거리는 다리.
6: 예, 출렁다리.
5: 거기 가면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다리가?
6: 예, 예, 예. 다리가 이렇게 출렁거리게끔 돼 있어요.
5: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
6: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네. 뭐 먼 거리는 아니니까
5: 아,
6: 짧은
5: 네.
6: 거리 이제 바다 오. 저수지 예당호 위에다가
5: 네네네
6: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놨어요.
5: 백조도 네. 있고 뭐 그 저 철새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6: 아 그게 아니고 황새. 네.
5: 오.
6: 아 황새 거죠.
5: 황새 황새. 아 그렇군요.
6: 네. 네, 황새. 네,
5: 저는 백 하얀면 무조건 백조 이렇게 다리가
6: 황새인데,
5: 긴 황새는 다리가 길잖아요. 네.
6: 예예예. 예. 요즘에 이렇게 논에 보면은
5: 예.
6: 이렇게 저 도루미하고 황새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덩치가 커요 황새가.
5: 예예예. 예, 예.
6: 네, 여기저기
5: 도루미하고 황새가 좀 혼돈되기도 하더라고요.
6: 도루미는 좀 가냘프죠.
5: 예.
6: 조금
5: 황새도 가냘프지 않나요?
6: 황새는 조금 커요 덩치가.
5: 황새는 좀 노란색이 좀 띄어지나요?
6: 황새는 노란색이 아니고 네. 하얀색은 하얀색인데요.
5: 네.
6: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좀
5: 어디가 노란색이 있어서 황새 아닌가요?
6: 머리에 조금 노란 게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5: 네. 두루미는 뭘 두루치기가 아니 아니 이게 말이 안 되고 예. 네. 두루마기를 입었나요?
6: 두루미가
5: 네.
6: 글쎄요, 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두루미는 너무 흔한 새잖아요.
5: 아, 네네. 요즘에는 네. 보기 힘들어요. 네.
6: 네, 그거 근데 여기 충청도 지역에는 또 두루미도 많고 황새도

0: 막 그렇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그 예산에는 그 이 저 조소지가 넓은 게 많나 보죠?
0: 그 엄청 커요. 그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클 거리요. 예당호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1: 네네네.
0: 네, 거기가 엄청 보이지도 않아요.
1: 예.
0: 예, 어떻게 보면 아 이거 다 나왔나 뭐 이럴 정도로.
1: 이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그 군 직원들이 그거 관리하느라 네. 고생도 많이 하던데요.
0: 그 거기 그 출렁다리 그거 예예예 예, 예. 그거 만들고서 그 주변에
1: 네.
0: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 둘레길이라고 그러죠.
1: 네네네.
0: 어, 둘레길도 굉장히 저수지 따라서 촥 그냥 가다 보면은
1: 오.
0: 또 거기에 또 그 예당 예산에 또 한우가 네. 또 유명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예, 예. 한우가 유명해서 또 걸어서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네. 또 한우도 드시고.
1: 아 그, 그것도 아, 뭘 저 그 어죽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0: 네, 예, 어죽.
1: 그것도 그쪽이 유명하지 않나요?
0: 네, 저수지가 있으니까.
1: 아 그렇군요.
0: 저수지가 있으니까 네. 어죽이
1: 어. 네.
0: 굉장히 먹거리로서는 그 어. 매운탕하고 어중하고.
1: 네네네.
0: 그리고 또 예산 봉터 소머리 국밥이 또 유명하잖아요.
1: 아, 그렇군요. 뭐, 먹 네.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냥 여유있게 천천히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0: 예, 예, 예.
1: 네.
0: 여기 또 수덕사.
1: 네.
0: 수덕사 또 가까운데 또 요 수덕사에 또 오시면은 또 그 삼체정식 또 유명하잖아요.
1: 아, 그렇군요. 야, 그 절 앞에 가면은 백반들이 다 유명한 집들이 많아요.
0: 네, 근데 수덕산 제가 어디 여기저기 다 다녀봐도
1: 네네네
0: 수덕산처럼 음식이 그렇게 정갈하게 오.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 데는 없던 것 같아요.
1: 아, 또 그렇군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0: 오시세요.
1: 네, 근데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사시면서 노래를 또 열심히 부르시고 있는데 그 혹시 이제 그 동네 가서 또 그 가면 이렇게 동네에서 노래 직접 막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무대가 있으면 박지영 씨는 그,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0: 예, 이거 저기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야외에서 이렇게
1: 네,
0: 하는
1: 네.
0: 것
1: 행사 버스킹이라고 하죠, 버스킹.
0: 네, 버스킹, 예, 네. 버스킹 하는 데가 많죠.
1: 네,
0: 네 많은데.
1: 네.
0: 저는 아직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방송 촬영도 많고
1: 아, 네.
0: 왜 외곽으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여기 네. 충남 예산에서
1: 네.
0: 어 지금 많이 활동을 못 하고 있네요.
1: 그 고향에 있는 분들부터 이제 좀 알려줘가지고 말이죠. 그 고향 분들이. 분위기를 띄워줘가지고
0: 네네.
1: 이게 그 고향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전국으로 쫙 이게 가셔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제 지금 외부부터 이제 하시니까 고향 네, 분들을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예,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0: 네네네.
1: 자 그러면은 요즘에 네네. 어떤 노래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0: 처음에는 그 우리 그 최강선 선생님 작품 도토리생 어, 시작했다가
1: 네네네.
0: 지금은 이제 꼭 한 번만이라는 그 노래를 다시 네. 2집으로
1: 아, 네.
0: 내고 있습니다.
1: 꼭 한 번만은 누구의 작품인가요?
0: 이승우 선생님이라고 네, 그 네. 부산에 계신
1: 아, 네.
0: 선생님이세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런데 네. 그 충청도에 계시는 분들이나 대전 쪽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 쪽에 가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예, 예. 부산. 제가 부산 출신이에요. 이 노래 자랑. 시작해서
1: 아, 네.
0: 가요제부터 시작해서
1: 근데 예산은 어떻게 오셨어요?
0: 예?
1: 예산은 어떻게 오셨어요? 동네가
0: 아, 저 본 고향이에요.
1: 본 고향인데 부산에 가서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0: 예, 예. 부산에서 시작을 한 거죠. 부산부터 저, 시작해서
1: 거기에서 근데 일터가 부산에서 살고 계셨나 보죠?
0: 아니에요. 그냥 가요제가 있다고 그래서
1: 아,
0: 유명한
1: 네,
0: 가요제가
1: 네.
0: 있다고 그래서
1: 네,
0: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 네. 이 노래 니한테 딱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봐라 해서
1: 그래서 노래교실 그 모임이나 이 노래 모임들이 뭐 부산 창원에서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다 지역에서 내려가셔가지고
0: 맞아요.
1: 다시 거꾸로 올라오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그렇게 모임들이 있어서 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0: 예, 분들 예예예 예.
1: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0: 네.
1: 그 꼭 한 번만 전해드릴까요? 아니면 도토리 인생을 전해드릴까요?
0: 도토리 인생으로 해주세요.
1: 그렇죠. 이 노래를 네.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0: 예, 예, 네, 예. 도토리 인생은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활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또 네, 고향에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활동해 주시면.
0: 우리 이치님들 또 우리 저 예산에 오시면은 꼭 박지용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제가 어주간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1: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셨어.
0: 네.
1: 박지용의 노래입니다. 꼭 한 번만. 아닙니다. 네. 그 저 버터리 인생 전해드립니다.

자, 그 박주영의 노래 도토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도토리 기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따져보고 뭐 힘들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게 네, 인생이죠. 네. 진혜성 가수님의 팬인데 여기 전주는 여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 이쁜 가수님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노래가 나갔어요. 인생 이야기. 네. 자작곡을 듣고 싶다고 해서 바람콩에도 자작곡인데 인생 얘기. 네. 또 자작곡이라고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예천이 고향이라고 김진호 선수. 예. 양궁 국가대표 김진호 선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요. 김상진의 예산 시약시 노래가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예천하고 예산하고 헷갈리는 거죠. 네. 예산이 김준호 선수가 아니고 예천이라고 네. 정정해 주신 거죠. 네. 김동아의 노래 가빠이 청합니다. 전주의 현동순 씨. 전주에는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현상 씨 들어오셨고요. 파란소국님이 퇴근길에 걸어가다가 너무 더워서 버스 정류장 부스 안에 들어오니까 아 시원하네요. 네, 잠시 숨 고른 것 같습니다. 걸어서 집까지 20분 정도 걸립니다. 아이고 운동삼아 뭐 걷는 거 혼자서 1시간도 운동삼아서는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분 걸어간 다음에 뭔데 운동삼아서 간다고 그러면 금방 가게 돼.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요. 감사하고 고마운 방송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정년의 기죽지 마라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신 유난히 임명열 씨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라고 그동안 이사나 바빴어요 라고 하셨고요. 김포 장용민 씨 음식 배달 중이라고요. 그리고 또 인천의 오정아 씨 오늘 출근했는데 어제 대장 내시경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출근했는데 배에서 계속 꼬르륵 꼬르륵 부글부글 콘서트가 열리고 있어요. 역시 또 팬클럽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도 콘서트로 비유하시는군요. 옆자리 동료가 점심도 안 먹었냐고 그럽니다. 배야 이제 그만 진정하자. 네, 부글부글 해야 원래 내시경 할 때는 이게 좀 가스가 차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주의 김재욱 씨가요. 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는 20주기, 아버지는 47주기 일요일에 추도식 하신다고 네, 주셨네요. 자, 그리고 또 사부리나님께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앞둔 구매를 모두 힘내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라고 하셨고요. 세종에 사는 베베씨도 오전에 볼일이 있어서 전통시장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상인분들이 모여서 한국 축구 경기 응원 중이더라고요. 그 때문에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춰 함께 웃고 응원하고 이것이 월드컵의 힘이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네, 너무 힘없이 그냥 네, 한 꼬리 그냥 들어가서 아이고 참 소원한 부분들 아쉽다고 해야 되겠죠. 자, 금잔디의 청풍명을 주신 분 진영웅의 서울여가 주신 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사텐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건강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연모가 사탕, 이민정 씨를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를 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노틴 KR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잘 마스크팩 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도 오실 거죠? 주말도, 네. 오세요. 심쿵으로 오세요. 네. 자, 신나라 신 전해드리면서 월요일을 기약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갈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인간과 자연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발고지 700m. 오대산의 그 해발고지에는 자연 명상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로 지은 숙소 안에는 TV도 무선 인터넷도 되지 않아서요. 모든 오감은 오직 자연을 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하늘을 보며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고 밤에는 별빛 아래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기는 명상의 방법 중에는 시냇물 명상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시냇가에 앉으면 물이 졸졸졸 소리내면서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처럼요. 생각이 흘러내리는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혼탁한 생각들이 시냇물에 씻겨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자, 복잡한 마음으로 힘들 때 맑게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6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마이티마우스의 사랑해 함께 하셨고요. 금요일 1부 순서 먼저 소개해드리죠.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와 영광교구 또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원불교 행사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차 한 잔에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 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에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손승연의 저 다리 지면 원 모어 찬스입니다. 미소 짓지 마 이어가죠.

원별교 광주 전남 영광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교구 안내입니다. 교구 교정지도가 24일 수요일 녹동교당과 아동센터, 교도마을 보성교당에서, 25일 목요일에는 완도교당 소나물련원, 완도청소년훈련원에서 청해진다원 철산농원에서 있으며, 22일 월요일 오후 2시엔 상임위원회 및 법인이사회가 교구사무국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교구 안내입니다. 함께 공부 저녁 연불 일기가 출가 대상으로 매주 저녁 8시 30분 자체 공동교화 밴드에서 있으며 수요일 공부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출제가 교도를 대상으로 영광교구 2층 인성교육체험관에서 오후 7시에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교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법실천 미래변화 함께 보은 제주교구 안내입니다. 해군법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과 일요일 오전 11시 해군 강정기지에서 있으며 한길학교 법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제주 한길학교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별교 풍안교단 건축불사, 소나물련원 건축불사 천일기도와 제주국제마음센터 건축불사 동행 365일기도 안내입니다. 원불교 풍안교당 건축불사, 소나물련원 건축불사 천일기도를 하고 있으며 제주국제마음센터 건축불사 동행 365일 기도가 있습니다. 불사나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풍안교당이나 소나물련원, 제주국제마음센터나 각 교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노래 이어가죠. 사이먼 도미닉의 사이먼 도미닉, 윤하의 빗소리, 비투비입니다. 그리워하다 함께 하시죠.

0: WBS 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977번님 한두 방울씩 비가 내리네요. 주말에 비 소식이 있던데 이번에는 시원하게 내려서 더위 잠깐 식혀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후에 비 좀 흐리긴 하던데 비가 시작되고 있는가 봐요. 주말에는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3290번님 올해 러닝을 하면서 살도 빼고 건강 관리 중인데 며칠 덥고 피곤해서 쉬었더니 찌뿌둥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저녁 먹고 가볍게 뛰려고 하는데 날이 심상치 않네요 하시면서 저녁에도 비 소식이 잡혀있긴 해서 그러는데 야외에서 못 뛴다면 뭐 실내에서 계단 오르기라든지 홈트하면서 좀 가볍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운동도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다비치의 꿈처럼 내린 장범준입니다. 손다음이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뒷번 3290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고요. 1부 마치는 곡 화려한 CES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연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자체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남 도청 연결해서 도정 소식 살펴드리고요.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일상의 이야기들도 좋고요.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OST 전해드릴게요. 드라마 엄마가 뭐길래 OST 중에서 인피니티의 환상그녀 띄워드리죠.

0: 행복한 오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전라남도 도정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청 대변인실 최성근 영상홍보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이제 보름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출범 준비 잘 되고 있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행정체계 전환 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도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끊김없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도와 시군이 지난주 머리를 맞대 행정정보시스템 전환과 인원서비스 운영, 대민 홍보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각종 인허가, 복지 세무 민원 등은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인데요. 통합과정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시스템 통합과 이상 대응체계를 세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군과 읍면동까지 연결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요. 시군 누리집과 SNS,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서비스 중단 일정이나 변경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며 주요 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0: 네, 이 행정통합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 못지않게 이 통합 이후 지역의 미래 발전도 중요할 텐데요. 최근 반도체가 그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호남 반도체 시대 얘긴데요. 가능한 일일까요?
1: 네, 정부가 이달 말 반도체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는 호남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전공정, 후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클러스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남의 반도체 팹과 강주의 첨단 패키징이 결합해 호남 반도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남 강주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반도체 팹은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 확보가 필수인데요. 전남은 국내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용수, 광활한 부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주는 첨단 패키징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상호 보완적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삼성과 SK경영진을 만나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남 강주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도 선포하는 등 선제적으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전남도는 이제 기업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 강주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중심도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최근에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활인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1: 네, 지방소멸 위기는 전국적인 과제인데요. 전남도는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 데 벗어나 지역을 찾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생활인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조에서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전남 16개 인구 감소 지역에 월 평균 생활인구가 391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지역 등록 인구가 70만 명인데 이보다 4.6배나 많은 321만 명의 최고 인구로 합산된 겁니다. 전남이 벌써 많은 사람의 생활, 관광, 경제활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재방문율 40.8%, 평균 체류일수 3.3일이고요. 평균 숙박일수 3.7일, 타 시도 거주자 비중 72.8%,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12만 5천 원 등으로 지역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전남 방문이 단순한 관광에 그치지 않고 숙박과 소비, 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남도가 그동안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광과 스포츠, 기능호 기촌, 오케이션,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화 사업을 확대한 것이 결실을 본 겁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주군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발굴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0: 네, 이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관광산업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숙박요금을 할인해 준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들어주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숙박 요금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대 7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데요. 더 많은 관광객이 전남을 찾고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진, 공흥, 불해, 완도, 신안, 해남 등 전남의 대표 관광지역을 포함한 16개 시군의 호텔과 리조트, 펜션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2박 이상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최대 7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 단위나 장기 체류 관광객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숙박업뿐 아니라 음식점, 전통시장, 카페, 관광지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남도는 이번 숙박 할인이 일회성 관광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가진 아름다운 섬과 바다, 숲, 남도 음식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입니다.
0: 네, 올여름엔 이 관광산업으로 또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지로 또 갯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갯벌 유산의 유네스코 추가 등재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전남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국제자연보존연맹으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공고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고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결정을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남 갯벌이 단순한 해양 생태공간을 넘어 세계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는 기존 보성 순천, 신안 갯벌에 대해 요수, 고흥, 무안 갯벌 등이 추가된 것인데요.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인 생물 다양성 보존과 1종, 2종의 서식주로 그 가치가 충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전남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간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입니다. 수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 보금자리이며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가 확정되면 전국 6개 갯벌 가운데 3개가 전남에 위치하게 돼 전남이 우리나라 갯벌 세계유산의 중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가유산청,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요. 갯벌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전남도가 매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쌀이 이름을 올렸나요?
1: 네, 전남도는 전국 최대 쌀 생산지로 오랫동안 대한민국 대표 쌀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명품 쌀을 발굴하고 전남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고밀의 땀으로 생산한 우수한 쌀이 제값을 받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감양 대순 맑은 담양쌀이 대상에 선정됐고요. 해남 땅끝의 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주 완근히 담는 쌀, 우성 녹차 미인 보성 쌀, 장흥 아르미 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영암 달맞이 쌀, 공 수호천사 금강미 무한 황토랑 쌀, 진도 포배 진미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대순 맑은 담양쌀은 품질과 품위, 식미평가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땅끝 뱃살은 국산 품종인 새청무의 철저한 품질 관리로 우수한 밥맛을 내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참여했고요. 품종 혼입 여부, 안전성, 식미 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에 홍보와 마케팅, 판매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요. 미국 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는 물론 유통망 확대를 통해 고품질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0: 네, 도중 소식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 실최성근 영상홍보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종 소식에 이어서 들으신 곡 한동안의 실없는 약속, 현정의 바람에 실려온 사랑, 6621번님이 청하셨습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에 경쾌하고 신바람 나는 노래가 최고죠. 이 노래 들으면서 기분을 업 시켜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피터펀의 커먼 디스코까지 트롯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전남 지역 FM 107.9MHz를 통해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신데요. 원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샵 8970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이에요. 포레스텔라의 야상곡 어반자카파입니다. 그대고 온 내 사랑 이어가죠.

기상 정보 살펴드리죠. 광주와 전남 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현재 비구름대가 접근하면서 전남 해안에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리겠네요. 오늘 끝곡으로 신용재의 첫 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제5의 계절이라는 장마철은 자동차 관리나 운전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시계가 짧아지기 때문에 낮이라 하더라도 전조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도 많은 계절인데요. 주차 장소가 침수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상습 침수 지역은 장기 주차를 피해야 되겠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전면이 출구 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침수된 차는 물에 빠진 컴퓨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자동차 바퀴 이상 물이 잠겼다면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살펴야 되겠고, 침수된 차량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오일류나 냉각수, 연료도 교환해야 하고 각종 배선도 커넥터를 분리해서 깨끗하게 씻은 뒤 말려주어야 합니다. 운전자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견인차를 이용해서 전문 정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시철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여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5대 명절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우리 기억 속에서 차츰 잊혀져 가는 날. 오늘은 단오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빨간 날이 아닌 이런 명절까지 챙기기에는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단오를 귀하게 여겼던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단오는 1년 중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날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기 전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쑥을 걸어두며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날이었죠. 즉 더 지치고 힘들어지기 전에 내 삶을 맑게 청소하는 쉼표 같은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는 건 단오라는 명절뿐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볼 시간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묵은 먼지가 꽤 쌓이지는 않았는지요. 비록 오늘 단오를 맞아서 창포물을 준비하지는 못했더라도 우리 둥둥과 함께 하시면서 여름을 대비하는 내 마음의 작은 쉼표 하나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0: 네, 이번 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입니다. 우리가 단오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오에 담긴 의미, 다시 말하면 여름을 대비하는 마음 자세도 잊고 있는 것 아닐까요? 더 지치고 힘들어지기 전에 내 삶을 맑게 청소하는 쉼표 같은 날. 오늘 둥둥과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단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극한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전국 성인 남녀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예의 점수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9%가 한국 사회의 예의 점수를 70점 이하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8%로 뒤를 이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부재, 직장 동료 간의 사생활 침해와 폭언 등의 무례함까지. 한때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예의 점수가 떨어지게 된 걸까?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은 예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예의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하듯 예를 다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몸도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라. 내 몸만 귀한 것이 아니다. 남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일을 먼저 그에게 베풀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에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자신부터 남을 대접해 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불교 경전 대길상경에는 예의 있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수를 지키며 항상 공덕을 쌓지 못했다고 생각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부모를 잘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아끼고 보호하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친족에게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늘 은혜를 생각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유교 경전 논어에는 예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예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중함도 그 예가 지나치면 고통이 되고 신중함도 그 예가 지나치면 비겁함이 된다. 용맹함도 그 예가 없으면 난폭하게 되며 정직함도 그 예가 없으면 잔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예도편에는 예의 본의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예를 행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연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네, 가는 곳마다 예를 잘 지키라는 것,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이겠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장차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자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사회 곳곳에서 도덕을 실천해서 일상의 품격을 높여나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공부음악으로 예감의 아침의 행복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24절기 중 하나로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한국의 농사력으로 보면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여서 장마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언제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하지, 2번 단오. 네, 1년 중 가장 더운 날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낮의 길이가 가장 기니까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날인 거죠. 그래서 가장 더운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장 더운 날은 한 달 정도 뒤인 입추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기니까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다. 그래서 가장 더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더위는 실제로 이제 땅에 쌓이고 대기에 쌓이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뒤가 가장 덥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날이 가장 그 태양의 에너지가 강하고 낮의 길이가 긴 날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또 이웃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관련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주요 7개국 순방 결과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교황께 내년 세계 청년대회 방안을 계기로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도록 요청드렸고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추기경 임명 요청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선교사 파견이 아니라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유일한 나라라면서 교황청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600만 명이 넘고 내년 세계 청년 대회라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도 있다며 한국 천주교계의 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황께서도 한국 천주교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고 애정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향후 추기경을 임명하게 되면 한국의 상황을 각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 수단이 단절돼 있다며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러한 적대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길을 여는데 우리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교황에게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안을 요청했다며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청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6.15 남북선언이 남긴 화해와 협력의 정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와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교황님을 만나서 내년 방안을 계기로 북한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교황님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이고 또 평화의 상징인 만큼 내년 북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대수입니다. 행복의 나라.

네, 다음은 불교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인들이 오늘 일본 교토 천태종 총본산 연력사 대강당에서 세계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메인 행사로 양국 불교계의 기도 원력을 모아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한일 불교계가 동체 대비의 정신으로 평화를 이루는 데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늘날 지구촌 도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폭력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 불교계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상생하는 길이라며 한일 불교계가 널리 계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는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로 가는 필수적 관문이기에 이웃나라인 일본이 함께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 마음을 모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진우 스님은 K명상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세계 평화는 개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수행이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선명상의 가치를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어 양국 국민들의 삶 속에 깊이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학술적, 수행적 교류를 합의하고 함께 발전시키면 불교는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자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천태종 좌주 후지 코우켄 스님도 표백문을 통해 간절한 발원문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세상을 살펴보건대 중생들이 서로 벽을 세우고 슬픔과 고통의 소리가 가득하다며 삼보의 위신력으로 세계의 모든 전쟁의 불을 잠재우시고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고 용서하며 큰 길을 걸어나가게 하소서라고 발언했습니다. 양국 불교계는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끝으로 6월 17일부터 시작된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스님들은 각국 불교 역사와 수행담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란 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은 이번 대회를 통해 불교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참으로 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 불교인들이 매년 이렇게 정기교류를 하면서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또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불교계의 역할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세계 평화의 근간은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평화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불교와 또 모든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지요. 김무한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네, 보내주신 문자들을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뒷번호 5050 쓰시는 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항상 마음을 정리하는 좋은 시간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뒷번호 8888 쓰시는 분 정답 보내주시면서 음력 문화에 24절기를 만들어서 일상이나 농사일에 사용했던 우리 문화가 참 대단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둥글게 세상에 어떤 사건 사고 요란했던 대립과 갈등도 다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좀 이해하고 또 해법을 찾고 여러 종교의 지혜를 활용하고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여러 종교의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마음을 챙기는 시간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신교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이죠.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지난 15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 한반도의 모든 이들의 평화와 상호 이해,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CC는 지난 8일에서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글리온 회의 40주년을 기념해 이 같은 성명을 공식 채택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15일 전했습니다. 글리온 회의는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WCC 주최로 한국 개신교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자리입니다. WCC는 성명에서 글리온 회의 당시 남북 대표들은 서로 두려워하고 의심했으나 점차 상호 신뢰가 생겨났다며 폐막식에선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포옹했고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문 기독교적 일치를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최근 몇 년 사이 한반도 안팎의 상황을 두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충돌 위험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냉전체제 속에서 분단된 한반도가 다시 평화롭게 하나가 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비전을 유지한다면서 한국과 전 세계 회원 교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이번 성명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컬 공동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특히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에큐메니컬 평화대회를 앞두고 발표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모임이죠. 세계교회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특별한 성명까지 내주셨습니다. 올해 특히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 개신교인들이 만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하니 전 세계 개신교인들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의 위력으로 다시 한번 남북 개신교인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신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니슨입니다. 가시나무.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왕산 종법사가 첫 해외 순방으로 세계 보편 종교로서 원불교의 위상과 역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6월 14일에서 7월 14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왕산 종법사 해외 순방은 유럽 교군의 4개국 7개 교단과 1개 기관을 방문합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용서, 화해, 평화, 조화의 연대를 위한 순방을 핵심 기치로 삼고 출가 제가 교도들에게 훈중을 건네는 한편 지역마다 파독광부 기념관, 홀로코스트, 난민지원센터, 평화의 벽 등을 찾아 해원과 상생을 염원하는 헌화 및 기도식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정원 국제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왕산종법사 유럽 교구 순방은 스승님들의 법맥을 잇는 일원세계 경륜 실현, 유럽 교구 출가 제가 교도의 공부와 사업 진작, 교단 제4대 제1회의 설계에 담긴 세계교화 기반 확충 및 유럽 총부 개척 정책 실천, 세계 평화와 종교협력 운동 확산 등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을 통해 유럽 내 원불교의 교화 활동이 평화와 화합의 길이 되도록 연계하며 나아가 원불교의 영성 및 전통을 현지에 맞게 계승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일정은 6월 17일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 봉불식, 6월 20일 퀼른 교당 창립 20주년 기념 대법회, 6월 23일 베를린 교당 훈중, 6월 25일 레겐스부르크 교당 평화기원 대법회, 6월 28일 프랑크푸르트 교당 가족 대법회, 7월 5일 파리 교당 훈중법회, 7월 7일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 20주년 기념식, 7월 12일 알마타 교당 이안 신축 봉불식 등입니다. 이외에 첫 서양인 교무로 역할하다 2023년 4월 열반한 고 원법우 교무 묘지를 참배하고 유럽 교구 교무 접견 및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이에 왕산 종법사와 순방단은 6월 14일 오후 3시 대중의 환송을 받으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산 종법사는 대중들을 향해 해외 개척교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교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순방은 현지에서 주인 정신을 발휘하는 출가 제가 교도님들을 살피고 중앙이 해외를 잊지 않고 있음을 전하고자 하는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왕산 종법사님이 유럽 교구를 순방하고 계십니다. 원불교가 세계 종교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원불교의 은혜 사상과 마음 공부가 더 널리 전해져서 은혜 낙원 세상을 건설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세계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소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하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로 1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하지는 여름의 중간 지점이자 1년 중 가장 더운 날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4절기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날은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라고 합니다. 이는 남중고도와 기온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태양열이 지구 표면과 대기를 데우는 데 시간이 걸리는 열적 지체 현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는 시기이므로 하지가 지나면서 더 더워지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우리 속담에 하지가 지나면 구름만 지나가도 비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하지 전까지 무조건 모내기를 끝냈다고 합니다. 만약 하지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조상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이나 강가에 제단을 차리고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비가 와야만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간절함이 담긴 시기였죠. 이 시기에 수확하는 감자는 가장 포슬포슬하고 맛있어서 하지감자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탄수화물과 비타민C가 풍부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기 딱 좋은 보양식입니다. 또 하지 무렵에 수확한 마늘은 알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아서 1년 양념을 준비하는 귀한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24절기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하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7405 쓰시는 분, 2309 쓰시는 분, 6237 쓰시는 분 모두 하지 보내주셨고요. 3289 쓰시는 분 정답은 하지입니다. 비가 와서 시원하네요. 무더위 조심하셔요 하셨고요. 그리고 3560 쓰시는 분 정답은 하지입니다.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불교인입니다. 편하게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고 주셨네요. 네, 불교 신자이신 3560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7405 쓰시는 분도 정답 하지 맞춰주셨고요. 2175 쓰시는 분도 정답은 하지입니다. 비가 오니 퇴근이 늦어지네요. 음악을 더 듣게 됩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선정희님도 우리 오경성님의 예쁜 목소리 잘 들으면서 버스 타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단오입니다. 그 단오날 그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이 되길 기원하는 날인데 비가 와서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지금 식물들을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한다고 하니 비 오는 거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때마침 정말 비가 옵니다. 이 하지 그때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이날 비가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내기를 다 끝내고 이제 그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쌓이는 이 열기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더 덥게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단오라는 날을 딱 오늘 정해놓고 우리가 여름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 챙김에 예, 그런 날로 삼았던 것이죠. 정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단오라는 명절을 잊어가는 것만큼 이 단오 안에 담긴 의미, 여름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 마음의 여유를 챙기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단오를 맞아서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함께한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여름을 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 더워도 괜찮다. 그리고 더워도 짜증내지 말고 이 더위가 주는 은혜를 알고 더워도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로 다짐하고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뜻깊은 오늘 단어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비가 많이 올 텐데요. 비도 좀 반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박중훈의 비와 당신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혹시 전 세계 인구가요 모두 몇 명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는 모두가 83억 명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이 집을 가진 사람은 77%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깨끗한 물을 마시는 사람은 87%, 이 휴대폰이요, 휴대폰 가진 사람은 75%, 그리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고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고작 25%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겐 간절히 바라는 꿈일지도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캐리 브룩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기차를 타고.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0: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이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전 세계 인구수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83억 명 정도 된다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6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숫자네요.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집이 있고요, 또 영양가 있는 음식과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거기에 휴대폰을 지니고 인터넷 서핑까지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은 그 가운데 7% 미만의 아주 특권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은 고작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무료하게 생각되던 일상의 반복이 문득 특별하고 또 감사한 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이처럼 관점을 바꾸고 또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또 축복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그렇게 특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심해서 고르고 고른 DJ 선곡 녹음 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신청곡은 제가 잘 보관해두었다가요, 생방송 시간에 꼭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또 듣고 올까요? 남석훈의 황혼빛 오막살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 백세 만만세 시간이고요.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맞아서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뉴스를 보면요. 올해 여름은 유독이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기상청도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더위와 땀으로 인해 수분과 전해질이 쉽게 손실되고요. 또 식욕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음식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체력 보강을 위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식을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수분을 보충하고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도 좋겠죠. 특히나 여름에 많이 나오는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먹게 되면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각종 질병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어떤 제철 과일과 채소가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될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는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수분 섭취를 돕고요. 또 칼륨이 풍부해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동시에 땀을 흘린 후에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참 좋은 과일로 꼽힌대요. 또 참외와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는 수박도 좋다고 합니다. 수박은 당분은 낮으면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소가 아주 많은 그야말로 최고의 여름 과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채소 가운데 골라봤는데요. 시금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항산화 및 항염증 물질 그리고 비타민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른 오이입니다. 오이는 약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갈증 해소와 체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 유지에도 아주 좋은 그런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 여름에는 맛있는 제철 과일과 채소 많이 챙겨 드시고요. 더위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그저 그냥 이 여름을 즐기실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 옛가에도 수박 노래가 있네요. 김정구의 수박 타령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김세라나의 목소리로 맹꽁이 타령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 1부하고 2부에서는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 준비 많이 했고요. 또 3부에서는 예가의 탑10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 백과 나일락의 노래 각각 전해드리죠. 수일과 순회, 그리고 잊지 못할 그 이름입니다.

프랑크백의 수일가 순회 그리고 나일락의 잊지 못할 그 이름이었습니다. 벌써 1부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1부 끝곡은요. 문주란의 생각하지 말아요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이 2부가 시작됐고요. 최희준의 그대와 내 눈이 마주치면 함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암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청해 주셨던 신청곡들 한 곡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의 노래가 이어질 텐데요. 박단마의 아리랑 목동, 그리고 강홍식의 봄총각 봄처녀, 박향님 김혜송의 전화일기까지 이어집니다.

0: しもし、あ、もしもし、本局2784番よ。ハロー、ハロー、당신이청은씨요？
1: 네네네 How do you your name？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 여름은 사계절 가운데 가장 더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평년을 기준으로 장맛비가 6월 19일쯤, 그러니까 오늘 정도에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23일 전후에는 남부지방, 그리고 25일 전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가 되면서 7월 하순까지 약 한 달가량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장마철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비가 내리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또 장마가 끝났다고 하더니 뭐 비가 다시 많이 내릴 때도 있고 두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와서 뭐 불거진 게 아니고요. 무려 2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온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기나긴 논란 끝에 드디어 기상학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장마철은요,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 아니라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상관없이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네, 좀 애매하네요. 네. 다시 말해서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도 장마철에 속하는 거예요. 언제든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 대비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 장마철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호우의 위험이 높은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만반의 대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탱고 리듬에 얹혀진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비의 탱고 도미가 부르고요. 심야의 탱고 이춘이고요. 탱고곡 한 곡 더 있습니다. 이별의 탱고입니다. 남상규의 목소리입니다.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그때 그 시절에 인기 가수를 만나는 예가요 탑1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2부 끝곡은 향수 배성의 목소리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1: 보았죠
0: 어쨌나
1: 진정치 보라비 장가들 미천에 좋았지
0: 잘했군 잘했어

0: 받았지.
1: 어째서?
0: 방학간 차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1: 잘했군, 잘했어.
2: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1: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0: 마누라.
1: 왜 불러요?
0: 복덕방 볼령감이 장기를 두자고 왔었나?
1: 왔었죠.

고봉산과 하춘화가 부른 잘했군 잘했어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DJ 선곡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요. 3부에서는 예가의 탑10이 또 이어지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10.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10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나라 최초의 퓨전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신민요를 주제로 한 컴필레이션 음반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민요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 민요의 선율과 정서에 왈츠나 관현악 반주 같은 이 서양 음악의 요소를 도입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종의 퓨전 대중가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음반 판매를 위한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노래들이 바로 신민요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컴필레이션 음반 역시 이 신민요를 주제로 한 그런 앨범이 되겠습니다. 1965년에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발매한 오아시스 신작 민요 올스타 쇼라는 앨범입니다. 민요 올스타 쇼라는 앨범 제목도 참 정겹지만 부제도 참 재미가 있어요. 앨범 부제는 이렇습니다. 화려한 인기 가수들이 신작 가요를 수놓는 민요의 만화경. 그렇다면 당대 어떤 인기 가수들이 이 만화경처럼 다채로운 신민요를 불렀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들어볼 곡은 꾀꼬리의 여왕. 그렇습니다. 황금심이 부른 용녀전이라는 노래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황금심은 이화자 그리고 황정자와 함께 3대 민요 가수로 손꼽혔는데요. 이 노래 용녀전에서도 황금심의 구성진 민요조 창법이 슬픈 노래 가사에 스며들면서 무척이나 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가사를 조금만 살펴볼까요? 잎이 지는 때에도 피는 때에도 당산골 회나무에 우는 까마귀, 이끼 낀 기왓골에 좀먹은 추녀, 토방 안에 서린 하늘 너는 아느냐. 이런 가사입니다. 그리움과 쓸쓸함에 젖은 여인네의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만나볼 노래는 정 시스터즈가 부른 황성예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황성예토, 원곡은 이혜리수가 부른 황성의 적이라는 제목이죠. 원래 제목이 황성의 적, 그러니까 한자어를 풀이하면 황성의 발자취가 되겠죠. 하지만 흔히 가사의 첫 대목을 따서 황성예터라고 불리다 보니까 어느새 황성예터라는 제목이 더 유명해진 그런 곡입니다. 폐허가 된 성의 흔적, 다시 말해서 무너진 왕조의 자취를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나라를 잃은 현실을 향한 탄식과 서러움을 담아내면서 우리 역사상 가장 아픈 시대의 상처를 조용하면서도 깊게 건드린 그런 명곡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정 시스터즈는 서양 스타일로 편곡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어떤 느낌일지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두 곡의 신민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65년 주태익 작사 조춘영 작곡 황금심의 용녀전, 그리고 왕평 작사 이철혁이 편곡한 정 시스터즈의 황성예터입니다.

저도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멋지네요. 황금신의 용녀전 그리고 정시스터즈의 황성예터. 여러분도 좋으셨죠? 오늘 예가의 탑10에서는 신민요를 주제로 한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최숙희의 진달래꽃 피었는데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최숙희, 아쉽게도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정선 미녀의 향기라는 부제가 붙은 앨범에 이 최숙희가 부른 제주도 섬처녀라는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미녀풍의 노래를 즐겨 부른 가수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비해서 노래도 참 잘하고요. 또 밝은 분위기의 멜로디에 가사도 무척 좋은 그런 곡입니다. 가사를 좀 살펴볼게요. 해마다 봄이 오면 그님과 찾아오던 호젓한 산 언덕엔 진달래꽃 피었네. 봄은 오고 내 순정도 꽃과 같이 피었건만 그리운 님 간 곳 없고 진달래만 피고 지내. 또 궁금하시죠? 어떤 노래일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요. 가수 송춘희가 부른 노처녀 바람났네입니다. 송춘희야 뭐 수덕사의 여승 그리고 영산강 처녀 등등 히트곡이 참 많은 노래도 참 잘하는 그런 가수죠. 명실상부한 당대의 인기 가수 송춘희의 목소리로 부른 이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났네 났네 바람 났네 님바람 났네 노처녀가 꽃바람에 바람이 났네. 바느질 하다 말고 아이 속상해. 공연히 마음이 들떠 야단이구려. 연지빛 꽃바람아 불지를 마라. 참 귀엽고 재밌는 가사로 만들어진 그런 곡입니다. 밝은 느낌의 신민요 두 곡이 이어집니다. 1965년 한혜원 작사 한동훈 작곡 최숙희의 진달래꽃 피었는데 그리고 이철수 작사 이철혁 작곡 송춘희의 노래입니다. 노처녀 바람났네.

오늘 예가요 탑10 1965년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신작 미녀 올스타 쇼에 실린 노래들을 쭉 만나봤는데요. 두 곡 더 들으시면서 예가요 탑10 그리고 3부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란의 비오는 양산도 그리고 이미자의 알뜰히 바친 순정 전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평소 들어보지 못했던 희귀 앨범 이야기 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최정자의 희망가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과 또 축하할 일, 뭐 위로받고 싶은 그런 일들, 추억의 옛가요를 들으면서 함께 나누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와 엽서로 또 사연 보내시는 게 더 편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주소 좀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막바지 4부도 알차게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호의 번지 없는 내 고향, 그리고 남백송의 마도로스 인생 이어서 듣고 오죠.

손인호의 번지없는 내 고향, 그리고 남백성의 마더러스 인생 들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그 평년을 기준으로 할 때 6월 19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쯤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시는, 방송 듣고 계시는 그곳의 날씨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는 말처럼 과유불급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지를 촉촉하게 적실 정도로 딱 적당하게만 오면 참 좋을 텐데, 요즘처럼 이 국지적으로 아주 정말 극한의 호우가 자주 내리면 침수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클까봐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모쪼록 올해 장마철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큰 피해 없이, 그저 농작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또 산천 초목이 푸르게 피어날 정도로만 딱 아주 적당하게 비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떨어지는 빗소리에 걱정 대신 누군가를 향한 그런 그리움만 가득 피어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DJ 추천 시, 아주 낭만적인 시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비와 함께 윤보영. 비가 내린다. 나무는 잎을 흔들며 좋아하고 거리는 빗물을 보듬으며 좋아하고 오늘처럼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 나는 그대를 그리워할 수 있어 좋다.

윤보영 시인의 비와 함께 짧지만 아주 낭만적이고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제가 낭송해 드렸고요. 세 곡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두 곡은 번안 곡이네요. 김상희가 부른 빗방울 떨어지네는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였고요. 템페스트의 기다리는 마음은 Help Make It Through the Night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원곡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의 생각합니다까지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DJ 선곡으로 함께한 2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녹음 방송으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늘 여러분 곁에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월요일 반가운 인사와 함께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그렇게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비나의 할 말은 많아도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정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어서 보란듯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며 일상에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늘 타인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매번 이기려고만 들지만 정작 마음 한편으로는 더 놀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작 내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 모든 소망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길러야 할 힘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박은환의 보통 사람들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매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바라지만 정작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직 그만한 실력과 힘을 갖추지 못해서일 겁니다. 원하는 힘이라는 게 그저 마음속으로만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노력하면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유혹도 꾹 참고 맛있는 것도 참아가면서 때로는 모진 아픔과 슬럼프까지 버티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다. 세상에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편한 것만 찾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결국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누군가를 이기는 힘보다 매 순간 흔들리는 나 자신을 통제하고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과연 내 마음의 주권을 쥐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성가 세 곡 들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60장 부모도 형제도, 성가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성가 62장 세상의 흥망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강하고 큰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육체적인 힘이나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재물,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큰 권력을 지니고 싶어 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힘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체력은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이고, 돈에 대한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을 모르고, 대단해 보이던 권력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곤 하니까요. 그래서 타인을 이기는 외적인 힘보다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챙겨야 할 건 바로 나 자신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옳지 못한 길인지 정확하게 살피고, 마음속 욕심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단단함이 필요하죠. 비워야 할 나쁜 마음은 과감히 비워내고, 채워야 할 좋은 기운은 가득 채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삶을 멋지게 이끌어 나가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 공부가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낙원의 한 길로 가게 하소서, 이응준 교무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노래, 졸 오스트로퍼의 오직 진리가 할 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다.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주변 상황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사람은 결코 스스로 변화할 수 없고 자연히 내가 원하는 목표에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매 순간 나 자신을 이겨내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힘을 쫓기보다는 내 안에 흔들리는 마음부터 붙잡고 이겨내는 진짜 힘을 길러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자유자재로 다스릴 줄 아는 내공 있는 공부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의 문의 끝곡으로 김희진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하겠습니다.
1: 선근이 심어졌어. 근데 성인이 그 우리가 입교 연원이 연원을 말씀하는데 어떤 연원을 했든지 어떤 스님이 됐든지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33 그 이어서 전해주신 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공부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하는 분에게든지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그 선근을 받아서 선근을 심어줘서 나에게 심어줘. 아, 그 법이 좋다. 아,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것이 옳아. 이게 좋아. 그렇게 심어줘서 심 깊이 깊을 심자 맺을 결자 반야의 바른 인자 종자라고도 하고 반야의 반야는 지혜 지혜의 바른 원인. 원인이니까 이거는 인자, 종자. 그 바른 종자를 깊이 맺어서 야 이게 정말 좋다. 참 좋다. 부처님 법이 최고다. 그렇게 법을 맺어서 맺은 최상근기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예, 말세 중에 받은 사람은 그렇다. 왜냐하면 말세 중에는 다 섞여가지고 어느 게 좋은 것일 모르거든요. 좋은 것이 모르는데 그 말세 중에 그것을 받아서 최고로 좋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가진 사람은 과거 많은 생일을 통해 최상근기의 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생에 김연아 말을 자주 해서 그렇지만 그분이 그 한국에는 아무것도 그런 그 체조에 실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도 그게 태어나서 그렇게 이룬 것은 과거 숙법에 그 사람이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죠. 체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이루어지지 금생에 와서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체조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는 이 불법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지혜, 바른 지혜를 원인을 삼아서 공부를 많이 했던 최상근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연아 같은 사람은 아니 러시아나 그 카나다는 굉장히 스승이 많을 것 아니에요. 체조가 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도 1등 못하는데 여기는 스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1등을 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가끔 최상, 세계에서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예, 손흥민이 같은 경우도 물론 아버지가 많이 길러줬지만 한국의 축구가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영국이라는 축구 그 종주국에 가서 최고의 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축구를 해가지고 작년에 득점 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런 아버지를 만난 원인이나 그렇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손흥민이도 과거 수컵에 굉장히 축구에 대한 능력과 기능과 역할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금생에 그런 아버지도 만나고 그런 팀을 만나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이능을. 그림을 그리든지 노래를 하든지 장영주가 저기 미국의 줄리엣의 음대를 합격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태어났지만 과거 수컵에 그 바이올린이나 축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최고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최상근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생인가 그 많은 성인으로부터 성근을 많이 받아서

금생에 이 법이 좋다, 수신길이 좋다 해서 공부하시고, 한문이 어려우신데도 재밌게 공부하신 어른들은 과거 어느 생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좋은 생각을, 바른 종자, 인자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도 원계 100년 안에 원불교에 들어온 인연은 나로부터 많은 세월 속에서 같이 한 인연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억 가운데 7, 80억 인류 중에 지금 100년 사이에 들어온 인연, 우리가 지금 몇만 명, 20만 명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들어온 것은 최상근계의 대종사님하고 법을 인연을 맺어서 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이야. 과거에 무량겁 중에 많은 성인들로부터 공부를 하는 건데, 많은 성인들로부터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축구도, 손흥민이도 한국의 작은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다가 최고의 팀을 가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가장 큰 성인을 만나서 공부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이제 전주에서 나와서 커가지고 전주에서 많은 교무님들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총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총국사님 같은 역대 총국사님 모시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일이죠. 큰 일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성인을, 여러 공부하는 사람들을, 여러 스승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서 그 공부하는 힘을 쌓아서 결국은 이제 본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상근의 성이 아니면 돼. 근데 저도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최상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공부를 해도 또 안 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안 되고, 실행을 했는데 또 돌아가고, 이게 자기 본래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공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다가도 한번 마음 놓으면 그냥 도로 옛날을 그냥 쉽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스키 타려면 뭐 뭘 타고 올라가, 쭉 올라가기는 쉬운, 걸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와 버리는 것처럼 내려오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최상근성은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로 잊어버리고 안 하고 도로 옛날 습관으로 가보려고 그러는데 무슨 최상근이냐. 근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 신의 수지를 할 수, 말법서에 신의 수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만 자체로도 최상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종사님께서 100년 안에 나를 법을 만난 것만으로도 최상근이, 다생을 통해서 나하고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근데 저희들이, 저도 원계 35년인가 있기를 어머니가 옛날 아기 때 시켰는데, 굉장히 100년 안에 출가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근데 제 스스로를 보면 그렇게 돼 최상근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큰 고, 높은 고, 높고 크고 좋은 공부를 만나서 그 좋다는 생각만 갖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 법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건 더 어렵고, 그냥 그렇게 큰 일이다. 법을 만나는 것만 해도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맹구목이다.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에 올라, 그 넓은 바다에 올라왔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나무를 못 찾아요. 사실 왜 눈먼 거북인가 했더니, 눈을 뜬 거북이 같으면 좀 그래도 나무가 저기서 보고 조금 이만큼 걸어가는데, 기어서 이렇게 좀 가는데, 물결을 헤치고 좀 가는데, 눈먼 거북이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나한테 직접 머리, 내가 그 직접 닿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왜? 말법세 외에 공부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게 인연을 만나서 공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상근이라는 생각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뒤에 설명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성적으로나 공부하는 것이 자꾸 진취가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희귀한 법, 그렇게 좋은 법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난다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생의 법을 만나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래전에 많은 성인들의 그 뜻을 받아가지고 내 종자가 돼서 그것이 바른 인연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최상근기를 가진, 최상근의 성을 가진, 성품을 가진 제자라는 말씀을 꼭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로 금강경의 운하사대 어차 장구의 능생신심자는 당제 시인은 이어무량물소의 종제선근이라 하시고 예, 다시 말씀이 나오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우리 금강경 다 아르시죠? 금강경은 지금 32장으로 예, 불조요경에 나와 있죠. 예, 금강경은 대중사님께서 우리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대각 하신 후에 불갑사의 꿈에 금강경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에게 금강경을 가서 한번 불교에 찾아와라 그러니까 불갑사에 가서 경을 가져오셔서 보셨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처음 보시고 이러니 금강경은 그래서 서간 부처님은 성중성이다. 성중의 성이다. 성인들 중의 성인이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가 많이 있지만 대표 중에 대표는 이제 우리가 손흥민이라고 지금 보듯이 성인 다 성인이야. 축구 대표팀이 되려면 엄청 힘들더만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어떻게 알으실까? 아까 얘기대로 손흥민이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손흥민이를 다 알아주잖아요. 한국 그러면 축구에 손흥민이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축구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성자들이 내놓은 법, 성자들이 깨친 진리를 아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하신 것을 쭉 읽으시고 아 이것은 모든 성자인데 그 중에 가장 성자다. 비슷한 트로트인가 그 노래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1등을 골라내잖아요. 노래 잘한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1등을 골라내는 것이 이제 그런 경연대인데 그건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뽑아야 돼.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다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성중성이라고 아르신 것은 당신이 그 진리를 깨치셔서 아르기 때문에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깨쳐서 아르기 때문에 그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그 설명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 이게 정말로 설명을 너무 잘하시고 그 잘하신 것을 보셔 성중성이라고 하신 것이 이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듣기를 부처님께 내놓으신 경쟁의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8만 대장경을 전체로 간추려서 말하면 금강경이고 금강경을 더 간추리면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을 한자로 간추리면 우리가 공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중사님께서 성자라는 말씀을 이제 미루어 생각하는 건 저는 진리를 잘 모르지만 8만 대장경을 간추는 금강경을 간추는 것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을 한자로 말하면 공이라고 하는데 그 경을 알아보신 거잖아요. 대중사님께서. 아, 이 경은 그때는 이제 대각하시고 얼마 안 되셨으니까 회상을 펴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성중성을 아르셨기 때문에 그 금강을 탁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그 크기를 아르시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그 대중상 공부 많이 한 책 다 읽어보시지 않으셔 어떻게 아르셨나 그런 의심을 저도 의문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장을 넣는지 소금을 넣는지 알고 어떤 분이 간장을 끓이기 전에 넣는지 끓인 뒤에 넣는지 그리고 이제 그 고춧가루를 쓴지 고추장을 썼는지 구별을 하잖아요. 빨간 것이라도.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데 대종사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치셨기 때문에 금강경의 뜻을 알아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장구의 능생신심자는 능이 아까 앞에 비슷해요. 이 장은 이제 금강경 1장, 2장 그리고 금강경 말씀하신 이제 하나 글 귀, 예, 글 귀 그 한 소절 한 소절 그걸 구라고 그러죠. 능이 신심을 내는 자는 당제 시인은 마땅할 당자 알라 알지자 이시자 사람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 어떤 사람 금강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나는 자는 이어무량물세 이 아까 설명했지 이미 있자 이미 무량물세 한량이 없는 부처님 그 불세 부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있는 많은 불수에 여러 가지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 많은 곳에 종류 모든 선근을 가지가지
여러 종류의 선근을 다 거기에 무량불수의 선근을 모든 선근을 가지고 있다. 모든 종류의 선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금강경은 최고 경전인데 그 최고 경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듣고 아, 이 말씀 옳다고 믿음을 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말씀입니다. 우나사대 위발 대승자설이며 위발 최상승자설이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앞에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기를 위발 대승자설이며 예, 말법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법이 정법, 상법, 말법 천년, 삼천년 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말법에 삼천년 지난 그런 시대에 불법을 듣고 굉장히 희유한 생각, 희유한 생각이라는 건 불법이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희유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대종사님 법이 지금 100년 넘었는데 예, 전 세계 80억 인류 가운데 대종사님 법을 정말로 성자의 법이라고 받드는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희유한 생각이야. 굉장히 드문 생각이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천년 지나면 내 법이 말법인데 그 말법 시대에 내 법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 생각 갖는 자체가 희유한 생각이고 그건 모든 스승님들께서 그 원인은 반야의 지혜가 투철한 생각을 마음에 심어준 가슴에 심어준 그런 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문을 듣고 좋은 생각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또 말씀하시기를 이거 편다는 펼발이에요. 펴다. 활짝 펼친다는 얘기야. 대승자설에 대승자를 위한 설법으로 활짝 펴신 것이다. 이 대승이라는 건 불교에게 소승, 소승, 대승. 이 승자는 탈승자의 타다. 사람이 타다. 그러니까 소승 조금 적은 숫자가 타는 것이고 대승은 많은 숫자가 타는 거예요. 이게 법이 협소하면 몇 명만 실행할 수가 있어요. 몇 명만 그것을 좋아하고 실행할 수가 있어요. 대승은 법이 커야 많은 사람 실 거예요. 자, 배가 작은 배에는 사람이 조금만 타잖아요. 배가 큰 배는 많이 타요. 열차도 큰 열차는 많이 타요. 차량이 많은 거예요. 비행기도 작은 비행기, 헬리콥터도 있고 조금 더 큰 비행기, 요즘에는 제주도 다니는 것도 작은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있잖아요. 전복, 큰 비행기. 그게 적은 수가 타고 큰 수가 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신봉하고 신앙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승이에요. 소승은 몇 사람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초기 불교는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수보살이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500년 후에 용수보살이 중흥시조라고 그래요. 중흥시조. 다시 한번 흥하게 일으킨 거듭중자인가 봐요. 거듭 다시 일으킨 스님인데 그래서 이때 용수보살이 법을 확 키우면서 대승불교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법이. 근데 부처님 멸후 500년 후에 용수보살이라는 부처가 그 스님이 나오시면서 불법을 현실 그 당시대 시대에 맞게 굉장히 크게 설명을 하시고 다시 펼치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타고 그 법을 믿고 보호가 탄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원불교 법은 제가 출가가 다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 제가가 올라가는 법이 한계가 출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출가 똑같이 공부를 해서 똑같이 대강 열애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다 같이 공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 법이 부처님 멸망 후 가신 후에도 말세에도 법을 받아서 좋게 그 신해 수지 믿고 알고 받아 지키는 그런 그 법이 대승자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을 내가 냈다 이런 말씀 그렇게 법을 폈다. 또 하나는 다음에는 위에서 냈다. 누구를 위해서 냈냐면 최상승자설이다. 최고로 공부에 관심이 많고
최상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최상승, 최고로 높이, 최고로 많이, 최고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내 법을 공부하면 최고 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승은 오를승자도 있잖아요. 오를승자. 탈승자도 있지만 오를승자. 최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있도록 법을 내놓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탈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최상으로 최고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최상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공부를 내가 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서울대학, 우리가 아직도 한국에는 노벨상이 없는데 그래도 공부를 제일 잘한 사람이 모인 과학기술대나 서울대학에 간 사람들이 최상으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서 최상으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럴 정도로 인간계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범부중생들이 공부를 하면 그 범부중생 많은 사람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내 공부를 하면 최상근기, 최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법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을 편한 것이다, 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것이 얼마나 그 자신있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줄리어드 음대라는 말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태리에 있는 어떤 모 대학이나 이런 데는 최상 공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또 무용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만 거기서는 또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법은 공부를 하면 그렇게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33대까지 내려올 동안은 최고 법이죠. 말세가 돼서 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룡사님께서 부처님은 성중성이다, 최고의 성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금강경에 있는 말씀 그걸 믿고 받아서 지키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회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갑작스런 폭우로 물웅덩이가 생기면 저단계로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하는데요. 간혹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통과하게 되면 웅덩이 속의 장애물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브레이크의 성능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물웅덩이를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갑자기 바퀴에 닿는 물의 압력으로 핸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웅덩이 속에 돌이나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바퀴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대부분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의 드럼과 슈의 마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의 최대 이적은 드럼과 슈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마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일단 브레이크가 젖었다고 생각되면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아주어서 물기를 빼주고 마찰열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나 지혜 어두워지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나니 하나는 욕심에 끌려 구함으로 중도를 잃어서 그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자기의 소질 있는 데에만 치우쳐 집착됨으로 다른 데에는 어두워지는 것이라. 수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특히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28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M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별 줄 알며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10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연차자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5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행복하란 얘긴 못하겠어. 내가 더 행복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 돈 갚아.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잠시 쉬었다 가는 곳,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의 움이 자라나고 악을 범하고도 참회를 하면 악 가운데 선의 움이 자라나나니 그러므로 한때 선으로 자만 자족하여 향상을 막지도 말며 한때의 악으로 자포자기하여 타락하지도 말 것이니라.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지원도 너무 급해 어찌할 줄 몰라 갈팡질팡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보랏빛이 여름꽃에만 있나 했더니 붉게 타오르던 여름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 갈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랏빛과 주홍빛이 보이더군요. 하루 종일 뜨겁게 타오르느라 고생한 대지를 향해 하늘이 건네는 다정한 위로 같았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 속에서도 신비한 보랏빛 찾을 수 있지요. 아침이 되면 이내 사라지는 빛깔들. 이제 모든 사물이 깨어나고 자연의 빛깔이 잠시 숨는 시간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음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24절입니다. 도깨비는 부자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 부자 방망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마음만 잘 찾아 이용하고 보면 곧 부자 방망이를 얻은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모든 성현은 이 마음을 잘 찾아 잘 이용하였으므로 여의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잘 찾아서 잘 이용하자. 그러면 바로 부자 방망이를 얻은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의 기륭 화복과 흥망성쇠는 비오고 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허윤정의 첼로 연주로 My One and Only Love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 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작은 손에 걸리어 큰 손을 행치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리어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손으로부터 큰 손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라디오 전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설 진문진 교모입니다. 어떤 일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 일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며 주의를 기울입니다. 반면에 일에 익숙한 사람은 그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방심하고 부주의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곤 하죠.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더 조심하는 해야 하는 이유는 방심과 교만으로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산을 오르는 건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공부를 해서 지혜를 얻고 사업을 해서 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큰 성공을 거두는 공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2절 부모운 부모 피은의 강령.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모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은이니라. 부모 피은의 조목.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부모 보훈의 강령. 무자력할 때 피운된 돌을 모아서 힘이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부모 보훈의 조목. 공부의 요도 사막 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이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훈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부모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부모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7장 부모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무상 대도는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며 그 지혜와 능력은 입으로나 붓으로 다 성언하고 기록할 수 없으나 대략을 들어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중생이 생사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사 없는 이치와 다생 겁내에 한 없는 생이 있는 줄을 더 아르셨으며 우리는 우리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까지 더 아르셨으며 우리는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아르셨으며 우리는 복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지혜가 어두웠든지 밝았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으시며 우리는 우주 만유 있는 데에 끌려서 우주 만유 없는 데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 없는 데까지 아르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 있는 데까지 아르시며 우리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육도와 테란, 수파, 사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사생에 변화하는 이치까지 아르시며 우리는 남을 해하여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물을 당할 때 자리 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복락을 삼으시며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 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 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건속 밖에 자기의 건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건속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데 노력하자는 바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서품 17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우주의 진리는 김희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 예도편 1. 원기 36년 9월에 정산종사 수계교당에서 새 예전의 편찬을 마치시고 시자 이공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는 원래 시대와 국토를 따라 그 형식이 한결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한지라, 이로써 새 세상 예법의 만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터인즉 우선 이를 등사하여 한 10년 임시로 시행하여 본 후 앞으로 차차 새 시대의 예전으로 완정하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의 근본 정신은 공경이요 우리 예전의 요지는 널리 공경하고 공을 존숭하자는 데 있나니라. 예를 밝히는데 만고에 바꾸지 아니할 예의 체가 있고 수시로 변혁할 예의 용이 있나니, 예의 체를 바꾸면 그 법이 서지 못하고 예의 용을 수시로 변혁할 줄 모르면 그 법이 쓰이지 못하나니라. 2. 시자 묻기를. 조신의 예를 밝히신 첫 편의 모든 조항은 그 설명이 너무 자상하고 비근하여 경전의 품위에 혹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무슨 법이나 고원하고 심오한 이론은 기특하게 생각하나 평범하고 비근한 실학은 등한히 아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공통된 병이니 마땅히 이에 깊이 각성하여 평상시에 평범한 예절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전 실행의 기본을 삼을 것이며, 너무 자상한 주해 설명은 앞으로 예전을 완정할 때에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자. 3. 또 묻기를. 모든 의식이 매양 일원상을 대상으로 하여 거행되는데 만일 일원상을 봉안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예를 행하는 이의 마음에 일원상을 대상으로 하면 유상, 무상이 다 일원상의 진리이며 상하 팔방이 다 법신불의 전신이 되므로 그 마음을 따라 감응하지 않는 곳이 없나니라. 4. 또 묻기를. 열반에 따른 모든 의식은 법신불 앞에 바로 사진이나 위패를 모시게 되고 식순 중에도 불전에 대한 이해와 영전에 대한 이해를 한 장소에서 하게 되오니 서로 혼잡하지 않사오리까? 답하시기를, 법신불의 진리는 우주를 다 포섭하는지라 영의를 불전에 모시는 일도 좋은 일이며 구분에 있어서는 예를 행하는 이의 마음에 불전과 영전을 구분하면 그 마음을 따라 자연히 구분되나니라. 5. 또 묻기를. 재례 풍속에 혼인, 회갑, 상장, 제사 등 의식에는 힘 미치는 대로 장엄과 음식을 성대히 차리어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며 자녀와 친족 간의 도리로 알아왔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모든 것을 간소 절약만 위지하고 그 절약된 금액을 불전에 바쳐서 사업 부분에 쓰게 하오니
그것이 너무나 현실에 무미한 일이며 또는 부처님을 빙자하여 금전을 취하는 방법으로 오인되지 않사오리까? 답하시기를 모든 의식에 장엄과 음식을 성대히 차리는 것이 현장에서는 대단히 광채나는 일이나 그것은 한때의 소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며 또는 생활이 가난한 이는 그로 인하여 장래에 곤궁을 불러들이는 수가 없지 않나니 그러므로 정도에 맞게 간소 절약하여 생활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요 생활이 넉넉한 이는 그 한때의 소비를 절약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영원한 기념이 되는 동시에 당인에게도 명복이 쌓이게 되고 사회에도 그만한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만일 그 헌공금을 주례자가 개인 생활에 유용한다면 부처님을 빙자하여 사리를 취하는 데 불과하지만은 그것으로서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면 이른바 자리 타요 끊임없는 공덕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절약도 정도 문제니 현장에 적당히 쓸 것은 쓰고 다만 허비나 과한 부분만 절약하라는 것이니 이것을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요 또는 절약하는 이가 한갓 인색한 마음으로 현장에 절약만 하고 헌공이나 공익사업에 정성을 바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의 원리에 모순된 일이며 또는 주례자가 그 헌공금을 공사에 운용하되 조금이라도 사적 처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업이 쌓이는 것이요 또는 그것으로서 교육이나 원호를 받은 이가 신심과 공심이 없거나 공중에 아무러한 공헌이 없다면 그것은 큰 빚이 쌓이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1장에서 5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예의 근본정신은 원불교 창작선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3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께서 병중에 계실 때 대종사께서 이 회상에 문을 여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 세워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오래 병상에 있으나 이 회상의 장례를 걱정해 본 일이 없다고 하셨느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많이 실은 배는 전복하기 쉬우나 짐을 많이 실은 배는 전복할 염려가 크지 않나니 그 까닭은 짐은 움직임이 없으나 사람은 요동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회상에 실린 짐과 같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야 하느니라. 40. 대산종사 정산종사 성탑을 세우시며 그 탑에 새기시기를 대범 하늘은 땅이 있어 그 도를 다하고 태양은 달을 두어 그 공을 더하나니 대종사 깨옵서 대각을 이루신 후 새 세상에 새 회상을 세우시고자 시방을 응하여 수위단을 조직하실제 정산종사를 기다려 그 중앙위를 맡기시고 내가 만나려던 사람을 만났으니 우리의 대사는 이제 결정이 났다 하셨으며 이로부터 지중한 부자의 결의로 한결같이 신봉과 보필의 소임을 다하심에 나의 마음이 곧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다 하셨으니 이것이 정산종사께서 대종사의 법을 이어받으신 기원이다 하시고 정산종사의 양력을 쓰신 후 오호라 정산종사는 한없는 세상을 통하여 대종사를 받들고 재생의세의 대입을 운전하실제 신인은 고금을 일관하시고 경륜은 우주를 관통하시며 시국의 만난 중에서도 대도를 이어받아 드러내시고 흉흉한 세도인심 속에서도 대자대비로 모든 생명을 두루 안아 길러주시며 새 질서를 갈망하는 세계를 향하여 이론 세계 건설에 큰 길을 높이 외쳐 주셨으니 후래 제자로서 묵묵히 우러러 배울 때 대종사가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 정산종사는 땅이요 명월이시며 대종사가 우리의 정신을 낳아주신 영부시라면 정산종사는 그 정신을 길러주신 법모시라. 광대무량한 그 공덕을 만에 일이라도 표기하고자 이 탑을 세우고 이에 명하도다. 41. 대산종사 정산종사의 십상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늘을 우러러 기원하신 앙천기원상이요 둘째는 스승을 찾아 뜻을 이루신 심사해원상이요. 셋째는 중앙으로서 법을 이루신 중앙계법상이요. 넷째는 봉내산에서 교법제정을 도우신 봉내조법상이요. 다섯째는 초기 교단의 교화 인연을 맺어주신 초도교화상이요. 여섯째는 개벽시대 주세불의 법을 이으신 개벽개성상이요. 일곱째는 전란 중에도 교단을 이끄시며 교화를 쉬지 않으신 전란불유상이요. 여덟째는 교서를 정비하신 교서정비상이요. 아홉째는 큰 병환 중에도 자비로 재중하신 치병재중상이요. 열째는 이민년에 열반하신 이민열반상이니라. 4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내가 이 법으로 회상을 펴기 위하여 수만 겁을 내왕했으나 이 회상처럼 만날 수 있는 동지를 다 만난 때는 없었다 하셨고 정산종사께서는 만생령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일원 대도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만나기 어렵다고 하셨나니 이처럼 큰 스승과 큰 회상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 성불 재중하는 큰 보은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4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오철화는 일생 동안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고 공을 위해서는 살을 놓은 장한 분이라 보통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좀 크면 자기 일을 앞세워 시키는 일을 뒤로 미루기 쉬우나 그는 내가 오랫동안 많은 일을 시켜서도 자기 일을 핑계로 교단 일을 뒤로 미룬 적이 없었나니 그러한 신성이 있어야 교단 일도 개인 일도 다 같이 성공을 보게 되느니라. 4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과 대종사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면 큰 일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 쉬우니라.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들이 중앙총부에 들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랐으나 나는 대종사와 이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매일 정산종사를 모시고 여유롭게 경전 공부를 할 수 있었나니 대종사와 이 회상을 참으로 알게 되면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떤 경계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쉽게 우리가 말입니다. 이런 쌍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둥글게 생겼죠? 자, 둥글게 생겼으면은 뾰족하게, 모나게 안 생겼죠? 그 뭐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긴 안 되는데, 뭐가 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 모난 데로 모서리를 찌르잖아요. 찔려요, 안 찔려요? 찔러요. 선당도 찔러요? 한 번씩 찔릅니까? 권사님은 통장 하시면서 지금 찔러요? 봉사해야죠. 그게 찌르지 말자, 이 말이죠. 그게 뭐가 나면 찌르는 거요. 일상생활 속에서 찌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이런 쌍의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표본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본 삼고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찔러갖고 상처를 주지 말고 상대방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북돋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할 것인가? 이걸 말이죠. 북돋아 주는 건데, 그 준다, 이 말이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런 쌍의 진리를 표준 삼아갖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그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저 모나지를 안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모나지를 안으면요, 우리가 이제 표본 삼으면요, 표본 삼으면 모나지를 안는다. 모나지를 안는 거예요. 이제 모나지 안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대,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대 포용력. 포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품어 안아요. 이런 쌍의 진리는요, 우주 만유 삼라만상 산천초목 일체 모든 것들을 대포용하고 있죠. 그게 이런 쌍의 진리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그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처럼 이런 쌍의 진리가 우주만요 산천초목 일체 유정무정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있는 그 같은 포용성을 길러주는 것이 뭔가 하면요, 생활 속에서 표본 삼아가지고 이런 쌍 진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가 그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합시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우주 만유가 재봉을 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야 사실적 권능. 우주 만유가 이 재복을 주는 사실적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 만유가요. 다 나한테 재복을 주는, 다 이제 사실적 권능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처처불상이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 재복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가 불이에요. 처처가 불이에요. 다 재복의 권능을 지금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 우주 만유들이, 우주 만유들이요, 말이죠. 지금 다 나에게 재주고 복주는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아는데요. 처첩을 이제 이거에서 아는데요. 그러면 이 재복의 사실적 권능이 다 이제 처첩을이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거 얘기하죠. 이제. 자, 진리적 종교의 신앙. 종교 신앙.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이것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항상 함께 가야 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이 두 가지가 말이죠. 우리가 이게 어디서 밝혀 주셨습니까? 아니, 정전.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 훈련을 어디서, 정전 어디에서 밝혀 주셨어요? 총서편 중에서, 총서편이 몇 장이 있습니까? 아, 두 장이 있잖아요. 첫째 장이 뭡니까? 개거의 동기, 맞죠. 두 번째, 교법의 총설, 그러죠. 참말로.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금방금방 이제 한데, 이제 금방금방 까먹어버려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개교의 동기에 보면 뭔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제가요, 이 말씀도요, 지금 근래 와서 새롭게 제가 깨달았어요. 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 훈련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만 하지 말아라. 사실적 도덕 훈련이 같이 겸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리적 종교의 신앙만 있어요. 이건 있고, 사실적 도덕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잘해요. 그런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안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 공부가 안 돼요. 하타님은 사막 공부가 안 된다고. 맞죠? 예, 사막 공부가 안 돼요. 아, 연타님,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해버리면은, 이걸 안 해버리면은, 무용이 돼버리는 거요.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뭔 필요가 있느냐고요. 아무 소용이, 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만 있고 사실적 도덕이 없으면은 그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놔둬야지만이 이것이 말이죠.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거 아닙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나타나야지 유용이 되는 거요. 유용하게 쓰게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요, 무용한 사람 되지 맙시다. 이 두 가지가 겸해져야 돼요. 다 그런데 사실적 도덕의 훈련만 있고 이거 있고 유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없어요. 뭐 이래 되면 어째 되겠습니까? 예?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맹목적이다. 인간 너로 전락해버려요. 맹목적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이 말이죠. 아무 목적이 없어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만 있고 진리적 종교신앙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의 실체를 정득해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맹목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맹목 아시겠죠? 아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죠? 맹목적이다 맹목적이다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정절에서 한 문구 한 문구 이 지금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너희들은 앞으로 인류가 나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무용이 되지 않고 또 맹목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런 세상을 바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원불교는 이 땅에 개교됐다. 자, 이런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와 이제 관계가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런 장의 진리장에서는 이제 우주 만유의 본은 그러죠. 본은 그러지 않습니까? 본은 그랬습니다. 본은요. 그 본은이 뭡니까? 근본 원리죠. 근본이죠. 예, 본은이죠. 그 본은만 있습니까? 본은 즉 뭡니까? 우주 만유. 예. 우주 만유. 또 우주 만유 덕 즉 본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저 지금 반야경 반야신경 예전에 얘기할 때 공적시색 책적시공 제가 얘기했죠. 공이 곧 색이요. 색이 곧 공이다. 색이 공을 떠나지 아니했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반야신경에서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우주만유의 본은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본은적 우주만유 우주만유적 본은 이걸 이제 반야신경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우주만유 각자 당처가 본은의 실체다 이 말이죠. 본원이 나타나 있는 실체의 모습이 뭔가 하면 우주 만유예요. 그래서 그 우주 만유 속에는 항상 뭔가 하면 그냥 우주 만유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본원이 그 속에 칼마 있는 것이거든요. 또 본원은 우주 만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본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게 그래서 본원은 뭔가 하면요 이 진리적 종교신이에요. 이게 본원이에요. 사실적 도덕 훈련 뭡니까? 우주 만유예요. 이걸 통해 갖고 말이죠. 사실적 도덕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원이 없는 우주 만유는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우주 만유만 있고 본원이 없으면은 본원이 없으면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본원은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은 뭔가 못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무용이에요. 무용이다 이 말이죠. 여 무용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서로가 말이죠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이치를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의품 8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설포하고 그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그 드리면서요 자 우리요 이제 이 교의품 8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현상들을
그냥 범연하게 보고 그렇게 그냥 지나지 맙시다. 지나지 말고 항상 뭔가면요 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이런 쌍의 진리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잘 할 때 교육본 8장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이 뭔가 하면요, 법신부를 대할 때 마치 부모님 사진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이 항상 존경하는가 숭배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본 8장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말이죠, 부모님 사진 모두 모시고 있습니까? 부모님 사진. 그래서 저 이런 점의 진리는 우리 지금 교육본 8장의 마지막의 결론이 이런 이치를 알고 나면은 부모님의 사진같이 이런 쌍을 대할 때 숭배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결국 발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법연이 그냥 보고 지나지 말고 항상 말고 진리와 이런 쌍의 진리와 연결시키는 그와 같은 수많은 사유의 세계 그 작업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가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전을 마치고 오늘까지 끝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얻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대정경 수행품 35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인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오늘 사유에 대해서 세계 인류를 잘 살게 하는 방법 사유에 대해서 인사님 말씀을 받들고자 합니다. 사유는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돼서 교리도에도 편입되어 있고 초기 교리의 골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이제 그 처음에는 남녀 권리동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자력양성으로 이제 바뀌어 있어서 사회에 대한 그 교리적 중요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2: 예.
1: 이어서 자력양성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 네, 사은하고 사요하고가
1: 네.
2: 관계성이
1: 네.
2: 그 사요를 이해하는 데 꼭 중요해요.
1: 네, 아, 네.
2: 사은은 은혜 세계로서, 은혜 세계.
1: 네.
2: 세계를 좀 평화스럽게, 은혜롭게, 이렇게 그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인생의 요도 사은이거든요. 생활 윤리.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적 동물로 어떻게 사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네. 사회성 윤리를
1: 예.
2: 밝힌 것이 사은이거든요.
1: 예.
2: 윤리라는 것은 하나로 맺어진 인연 네. 그런 뜻이거든요. 서로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보호하면은 아주 평화롭고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죠.
1: 네.
2: 그런 세상이 되려면
1: 네.
2: 그 구성원,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1: 네.
2: 좀 개발되어야 하고 문명화되어야 하고
1: 네.
2: 실력을 갖춰야 그 사은의 세계가 되는 것이지.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러므로 이제 개개인이 환경에 의해서 성공을 못한다든지 개개인이 뜻은 고상한데 뜻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이 개개인이 무슨 조건에 얽매여서 자기가 뜻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공인으로서
1: 네.
2: 역할을 못한다면
1: 그렇습니다.
2: 사은의 평화세계를 이룰 수가 없단 말씀이죠.
1: 예, 예.
2: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니까요.
1: 그렇습니다. 네.
2: 평화와 행복인데
1: 네.
2: 개인 개인이 어떻게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1: 네.
2: 사회의 이론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1: 네, 네.
2: 하는 분야를 이렇게 이렇게 보장하면
1: 네.
2: 그런 것이 용이하게 풀어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 제시를 하신 것이 아마 네 가지로
1: 예. 뭐
2: 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사은 사유는 아주 딱 맞는
1: 네, 네.
2: 그렇죠. 사은 사유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없는
1: 예.
2: 그런 요건이죠. 사은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1: 네.
2: 왜냐하면은 미개헌 사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말이죠. 네. 가정적으로도 한 마을 단위로도 평화롭게 살았다 그 말이죠.
1: 그렇죠.
2: 네. 그런데 그런 사회가 가령 인류 사회에서 이상적인 사회냐 그건 네. 아니고 훨씬 더 차원 높은 문명한 사회로 이끌어야만 되는데 문명한 사회로 이끌려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1: 예.
2: 훨씬 더 인격적으로, 능력적으로, 실력적으로 예.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예, 그렇습니다.
2: 이렇게 향상시키려면
1: 예.
2: 사회 제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방향 제시를 한 것이
1: 네.
2: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예. 대중학교 제일 먼저 자력양성을 들으셨어요.
2: 왜?
1: 자력양성을 그렇죠? 들으시고, 처음에는 남녀 권리동일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자력양성으로 이제 들으셨는데 그 자력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 그 자력의 범위는
1: 네.
2: 참 넓지요. 자력의
1: 네,
2: 범위는
1: 네, 네, 네.
2: 자력을 향상시키자는 근본이 불교예요.
1: 야.
2: 또 불교를 혁신한 것이 원불교니까
1: 네.
2: 원불교는 자력 향상을 주 테마로 잡고 사회를 발전시켜야죠. 모든 사람에게 자력이 있는데
1: 네.
2: 그 자력이 아주 차원 낮게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 자력을 자꾸 개발해 올려야 또 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바깥만 보거든요. 환경만 보고 그렇게 환경과 바깥 세상에 닮아갔다 말씀이죠.
1: 네.
2: 그래서 미천한 사회가 된 거예요.
1: 예, 예.
2: 안으로 안으로 자기의 심성과 정신을 바라보았더라면은 네. 아주 광명하고 광대하고
1: 네.
2: 자타가 없는 그런 한계 없는 국한 없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1: 네.
2: 안으로 향하지 않고 밖으로만 밝으니까
1: 네, 네.
2: 이렇게 좁은 것에 국지밖에 되었거든요.
1: 네, 네, 네.
2: 자력양성은 먼저 안으로 살펴라. 그래서 자력이 뭐냐. 대종사님은 인도정의를 항상 말씀하셨지만
1: 그렇죠. 네.
2: 우주만유 근본 진리 또 모든 생명의 근본 성품 그걸 요달해서 직연이 지각하는 바가 확연히 열린 그런 세계에 임한 것을 자력을 얻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1: 네.
2: 사람은 태어나면 부모운과 동포운과 천지운과 사회의 은혜로 사는데 사실은 그 안으로 자력이 먼저 갖춰져 있다 그 말씀이죠. 너에게는 그런 자력이 있다. 그런 자력을 개발해서 갖춰라.
1: 네.
2: 그게 첫째고요.
1: 네.
2: 자력 양성은 첫째고 그 다음에는 실력과 능력이죠.
1: 아, 네. 네,
2: 모든 부분에서 과학적인 실력 그렇잖아요. 사회 이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실력 자력은 건강 문제도 자력이 있어야 돼요.
1: 그렇습니다.
2: 네. 만약 그 사회가 발전을 하면 자력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 참 등등하게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력 향상을 해서 좀 등등한 네. 광주에 가면요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1: 네 무등.
2: 그러니까 대단 네, 종업사님을 무등산. 한번 광주에 모셨다. 그때 무등산에 모시고 갔는데 그때 무등에 관한 설명을 하셨어요.
1: 네 무등.
2: 무등등 등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춰야 서로 그 문명한 사회가 되면은 그 벽 넘어 사람 보고 아, 자네 전생에 누구 아니었는가 그렇게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렇게 정신적인 해명을 회복해서 실력을 갖추는 자력 또 과학적인 문명의 실력을 갖춰서 실력을 갖추는 그런 자력, 또 생활할 수 있는 대인전물.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대인전물에 실패하면 그 사람 실패하는 거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그런 자력.
1: 네.
2: 여러 부분에서 자력의 범위는 참으로 한계가 넓어요. 그런 것을 갖추라. 그죠. 그래야만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고 낙원 사회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저희들 해봐도 참 자력 얻기 어려운데 우리 수도인으로서는 제일 첫째는 이론상의 해명을 얻는 네. 실력이거든요.
1: 네.
2: 그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수도인으로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자력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위치에서 내가 어떤 자력을 얻어야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서로 다 다르죠. 근데 그 한계가 그렇게 높지만은 그러나 자력을 서로 갖춰가야 등등하게 요새 선대사회는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완전한 민주가 이루어질 거야 아마.
1: 그 윤상 법사님 말씀 들으면 이제 개인이 자력 생활을 그 딱 자력을 양성해 놓으면 좋은데 그 의뢰 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 좀 그런 요즘도 그 의뢰 생활하는 그런 그 사례가 참 많은데 그런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의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사람은 태어날 때 육군을 입고 태어나지 않아요?
1: 예.
2: 몸. 이 몸이라는 것은요. 근본이 게으르게 되어 있어요.
1: 아, 이 몸은?
2: 몸이요. 몸이라는 것은 본래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정신이 들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어보고 가까운 것이에요. 어보고 가까워. 그래서 게으르기 쉬워요. 몸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사람은 게을러요.
1: 게을러요. 네.
2: 정신적으로 깨어있어야 목표의식이 있고 방향감각이 있고 돌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생심이 생기는데 그래야 좀 뭐 이제 발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겨나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1: 네.
2: 그때부터 이제 뭔가 헌단 말이에요.
1: 네.
2: 그런 깨달음을 사회 이론으로 태어나서 얼른 얻기가 좀 어렵죠. 그런 면을 차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복도 다 주어야 일어나지 않겠어요. 가만 두어버리면 게을러져요.
1: 그 아무튼 자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의 좀 허물을 좀 벗고 밖으로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렇습니다.
2: 그렇죠. 사회라는 것처럼 인간을 개발시키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1: 그렇죠. 네.
2: 사회 이론으로 됨으로써 철이 들고 나를 알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쳐서 그 자가 그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사회가 그런 그 역할을 해줘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조건으로 태어나거든요. 하나는 개인의 입장, 하나는 공인의 입장. 공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의 꿈을 키울 때, 그때 이제, 아,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능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모든 지혜와 덕망과 힘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자력을 자꾸 함양하는 것이거든요.
1: 네.
2: 자력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회가 그러고요. 자력 없는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1: 예,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나가려면 자력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철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하려면 사람은요. 유년 시절하고 청년 시절하고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이 체험해 보면 그때마다 그런 그 자기의 신체적 조건이 자기의 가르침을 주어요.
1: 그렇죠.
2: 또 그 그런 신체로 사회에 적응할 때 사회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자력을 세워서 잘하면 칭찬받고 자력을 세우지 못해서 타력에만 의존하고 나태하면 배척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배척받기를 좋아하겠어요. 자꾸 자력을 향상해서 나아가기를 좋아하죠. 그냥 가르침을 주지요. 그 노년에도 그 늙음이라는 것이 큰 교훈을 주거든요.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늙을 때 늙어버리면 그건 참 어찌 되겠어요. 늙음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늙을 때 늙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자력개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력개발을 하는 사람은 죽을 때 타력으로 죽는지 알아요. 죽을 때. 그러니까 죽어버리죠. 죽잖아요. 죽는 경우가 돌아오는 미리 연마해가지고 죽음에 당해서 어떻게 할 거냐. 노인이 되면 논의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뚫고 나갈 길을 연마하고 내가 거기에 적응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력을 키워나가면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년기의 철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조금은 입맛이라고 탁 보면 알아요. 사람을 볼 때 자력이 있고 없거나는 참 자기가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이 교육이 필요하고 교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에게 교화로서 가르쳐주고 교육으로 가르쳐주고 체험담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1: 네네네네. 그 일평생 여러 가지로 잘 살아놓고 장년과 노년 사이에서
2: 망해버릴 사람이
1: 그 생각 하나 삐뚤어져가지고는 그 본인의 일생 그 지었던 것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사례가 또 많고.
2: 그렇죠.
1: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 엔데 굿, 끝이 좋으면 알레스 굿, 다 좋다. 근데 그게 지나온 과정을 무시해놓고 엔데 굿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것도 다 잘 마무리를 하면 다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노는 게 점 하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래, 그 자력이라는 의미에 네 가지 내용이 갈맞아 있어요.
1: 네.
2: 하나는 자유.
1: 네, 자유.
2: 마음의 자유.
1: 네.
2: 아. 그 자력의 극치거든요.
1: 마음의 자유.
2: 자유. 자력을 얻었다고 하는 극치가 마음의 자유를 회복했다는 것 의미예요. 이게 자유, 그것이 자력의 가장 첫째 조항이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주력.
1: 자주력.
2: 자주력.
1: 네.
2: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주 힘이 있어야.
1: 네.
2: 자주력이 있어야.
1: 네.
2: 그 일을 헤쳐나가지요.
1: 네.
2: 의지를 가지고 사람 사는 건데, 그 의지가 구르지 아니하고 그걸 능히 조화를 이루고, 서로 자리리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은 의지인데,
1: 네.
2: 그 자주 힘 아니겠어요? 정신적으로 자주 힘이 있어야 돼. 자유하고 자주력은 같은 듯 하면서도 차원이 달라요.
1: 다르고, 네.
2: 근데 둘 다 정신 문제예요.
1: 예.
2: 그 다음에.
1: 네, 세 번째는.
2: 자립력.
1: 네, 자립력.
2: 아, 경제가 부족해 봐요.
1: 네.
2: 사람 뜻을 못 내리지 않아요. 예. 아, 옛날에도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1: 돈 전에 특히. 갔다가면.
2: 아, 지금은요.
1: 서울 퍼지는 때가 있습니다.
2: 내가 노인이 되니까 뭔 말이 유행하는 거니? 노인도 돈 있어야 산다.
1: 예,
2: 그러니까요. 경제력이 없어 봐요. 예? 경제가. 사업을 해도 경제가 있어야 되고, 생활을 해도 경제가 있어야 되고, 건강을 해도 경제가 있어야 되고, 다 경제 바다란 말이죠.
1: 청년, 장년 때 조심할 일입니다. 잘 다독거려 놔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노년 욕망이니까요.
2: 자립력. 예. 경제적 자립력.
1: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2: 그러죠. 그 다음에 자활력.
1: 예, 네, 아, 자활력.
2: 자활력. 네. 네. 자활력.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1: 네.
2: 사람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으면 죽을 맛이죠.
1: 예.
2: 해야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2: 나도 노인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뭘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런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주사님 보고도 그랬지?
1: 네네.
2: 우리 법인문답 죽을 때까지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참 촛대기 없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 자활력이라는 건 생명력이거든요.
1: 네네.
2: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어야죠.
1: 네네네.
2: 그런 자활력이 건강상에도, 건강상에도 자활력이 있어야 건강한 것이고,
1: 네네네.
2: 정신 문제도 그러고 생활 문제도 그러고, 이게 자유력, 자주력, 자립력, 자활력, 이런 네 가지 정신적
1: 네네네.
2: 그런 자력이 있어야 한다.
1: 그런 걸 갖춰서 이게 좀 노년이 돼야지. 그 중국의 장수들이 전쟁을 나갈 때 부려 쓰진 않지만 아주 그 늙은 말, 그 말을 매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2: 오.
1: 후퇴하는 길을 제일 먼저 잘 찾는다.
2: 아, 맞는 말이.
1: 네네. 늙은 말이
2: 거구만.
1: 퇴각할 때 길을 제일 찾았고 다시 본용으로 들어올 때 그 말보다 번쩍하는 게 없다. 그래서 꼭 전쟁에 나갈 때 그 늙은 말을 몇 마리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노선토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길잡이.
2: 내가 원로원에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은 발 힘을 약화하는 거다. 지팡이를 짚으면 상대적으로 발 힘이 약해진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아, 네. 지팡이를 안 짚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로원에 식당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 그 길을 내려오면서 하하 지팡이가 필요하다.
1: 네, 버티면서
2: 이렇게 네, 지팡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었어요. 이제 내가 가꾸고 있는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비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못 있는 지팡이요. 대나무 지팡이는요, 아주 가벼워요. 짱짱하고. 근데 그 지팡이를요, 밥 먹으러 갈 때는 거꾸로 들고 가요.
1: 아, 네네.
2: 그러니까 뒤에서 비난이 많아요. 인사는 뭐 지팡이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들고 간다. 들고 간다고. 그래서 내가 대답을 불필. 이건 지팡이는 불필이다. 필요치 않다. 그래 들고 가는 거다. 그걸 뭐로 들고 가냐. 나 내려올 때 짚으려고 들고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자주력이라는 것은 자주력. 내가 키우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키우지 않으면. 뭐 내 형세를 잘 살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키울 생각을 해야 자력이 생기나지. 그걸 키울 생각을 못하면 자력이라는 것이 향상이 되지 않아요. 의지하려고 그러죠. 의지하려고 그래요. 네. 자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생각하면서 자력양성을 제일 첫 번에 둔 뜻은 예. 우리가 그 평소에 생각할 때 자력 하면 경제력, 건강력, 네. 뭐 생활력 이런 걸 자력으로 네. 올려서 생각하는데 네. 자력의 가장 주체적인 것은 자유력, 예. 정신적인 자주력, 예. 그 두 가지 마음의 힘이 자주력을 향상하는데 가장 근본이다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체 노년에 그 마음이 헤뜩거린다든가, 저건가가 없다든가. 그러고 그 추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죠.
1: 잘못하면.
2: 네, 챙기들 안 해요.
1: 네, 네. 아무튼 그 자력양성들을 잘해서 원만한 일평생이 잘 되도록. 그
2: 자력양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네. 타력이라는 것은 네. 아무리 크고 힘이 장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1: 네.
2: 자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뭘 키워야겠어요? 자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력은 키우면 키울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한계 없이 밝아지는 것이고 한계 없이 커나가는 거다 말씀이죠. 네네네. 한계가 없어요. 자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이죠. 자력을 키우면 타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1: 네.
2: 전체 타력이 돼버려요.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1: 네.
2: 천상천하가 나 홀로밖에 없다. 그건 타력을 자력화해버린 거예요. 타력을 자력화해버린 거예요.
1: 야, 네.
2: 아, 그와 같이 자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은 타력은 크고 힘 있고 하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네. 오히려 거꾸로 타력은 아무리 힘이 있고 밝아도 한계가 있다. 자력은 전혀 한계가 없는 네네. 무한이다 네. 하는 것 신조를 가지고 출발해야
1: 돼. 네네. 그 아프면 병원에 가고 좀 뭐 뭐지 궁하면 가족들이 좀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지만 이제 마지막 열반길에는 혼자 가야 되는데.
2: 그렇지.
1: 그때 자주적 정신적 힘이 없으면.
2: 그렇죠.
1: 그 어떻게 될까?
2: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1: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찰나르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좀 이렇게 선의 맛을 아는 내가 예. 기본이다. 아, 그렇죠. 생각을 하고.
2: 그렇죠.
1: 3대력 중에서도 선미, 선의 맛을 드릴 정도, 맛을 알 정도가 되야만 3대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선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보면은 자령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 선의 맛을 길들이 자고, 그 식당에 가는 시간도 5분이 남아있으면, 제가 5분, 저기, 그, 저기 소리 나겠고, 5분을 말, 딱 해놓고, 이 시간마저도 선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그 공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2: 잘하셨어.
1: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정신적 자주력도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니까, 자령장성에서 여러 가지 교리적 면을 잘 살펴서, 자령장성의 길을 빨리 찾도록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2: 예.
1: 네, 감사합니다.
2: 예.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두 요목입니다.

교리 공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지자 본인은 글자 그대로 아는 사람이 본인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진인은 어디에 그 있는가 정신을 좀 알고 싶습니다.
2: 그 과거 세상은 임금 위주,
1: 네네.
2: 옛날은 양반 위주, 이렇게 그 본위가, 본위, 아까 그 누구 본위로 살았냐. 사람 본위로 사는 경우가 많고요. 가정에서 아버지 본위로 살 거냐, 어머니 본위로 살 거냐. 사람 본위로 방향을 정하고,
1: 예.
2: 저 나라에서는 군주, 임금 본위로.
1: 중세전 때는 또 교회 본위.
2: 그러죠?
1: 네네.
2: 권력, 이것이 권력이 돼가지고, 네네.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려면, 세력 본위, 권력 본위.
1: 네.
2: 세상이 그렇게 됐단 말씀이죠? 그런 본위의 세상이 과거에 됐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향상하고 인류가 진화하려면 지자 본위가 되어야 한다.
1: 네.
2: 그런 말씀이죠.
1: 예.
2: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자,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1: 네.
2: 대종사님은 이제 대종사님 배우러 오면은,
1: 네.
2: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나한테도 배우고,
1: 네.
2: 나는 당신한테도 배운다, 그런 말씀이 대중에 나오지,
1: 네,
2: 않아요.
1: 그렇습니다.
2: 그와 같이 절대적인 지자는 없다고 보신 거예요. 사람마다,
1: 아.
2: 과학 면에서, 도덕 면에서,
1: 네.
2: 생활 면에서,
1: 네.
2: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걸 인정한 거죠.
1: 네.
2: 가령 대중이 많이 모았으면 그 중에 누군가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1: 네,
2: 있다.
1: 있죠.
2: 보는 거이죠.
1: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대중 의견을 잘 살펴서 가장 좋은 의견으로,
1: 네.
2: 선택해서 일을 취소하라. 그런 거이죠. 지혜를 가장 우선으로 하라.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1: 도덕적인.
2: 도덕적인 정신을 가지고,
1: 예.
2: 보라.
1: 네.
2: 그게 지자다.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진리에 부합되었는가? 누가 더 사실에 적합한 주장을 하는가? 그런 그 지혜는 여러 방향으로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지혜는 우리 이제 원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처님의 지혜죠.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야만 평화와 평등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니까 거렁뱅이도 내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그 세속말에도 그런 것처럼 저는 고린이 닿으면 그냥 다 버릴 것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대개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 측에서 나와요. 가난한 천민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지혜로움을 택한다면은 또 지혜로운 사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 사람 의견을 종합할 때 그때 가장 훌륭한 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또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가장 정신적인 수양을 온전히 해서 해명이 밝은 분.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을 본위로 하라. 첫째는 대중 본위로 해라. 네가 네 주장만 세우지 말고. 둘째는 그 면에서 과학적인 면. 그러잖아요.
1: 네.
2: 가령 기계를 움직인다 하면 기계 움직이는 면에서 또는 그 사람 정치를 하면 정치를, 네. 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면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해서 취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도 생각을 얼핏 하지 말고 즉발적인 생각하지 말고
1: 네.
2: 굴려.
1: 네.
2: 자꾸 굴려서
1: 네.
2: 굴리는 생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생각 그 생각을 선택해서 해라. 그러니까 지자본이라는 말은 밖으로만 지혜로운 사람을 숭배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도 내가 나를 믿고 가장 지혜로움이 있을 때 그걸 선택해라.
1: 네.
2: 그러니까 지자를 본으로 하라는 뜻을 우리는 광범하게 생각해야 돼요.
1: 아, 네.
2: 그래서 지혜로운 모양으로 자꾸 이제 발전해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혜를 수강하고 지혜를 받들면 자연히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방향으로 가면 평화가 반드시 따라와요. 평화가 따라오고 자유가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요란해질 때는 어리석고 별거 없어요? 그냥 별것에 어리석어져 버려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한두 가지가 돼요?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인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추구하는 것으로 마음이 끌리고 집착하면요. 지혜고 뭐고 소용없어요.
1: 네.
2: 딱 끌려가 버리죠.
1: 예.
2: 그래가지고 첫째는 정신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거예요. 지자본이. 네가 네 자신이 지자가 되어라. 어두운 사람이 되지 말아라.
1: 예.
2: 또 사람을 거느릴 때 그런데 그냥 친불친. 친불친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자본으로 하지 않고.
1: 네네.
2: 사람은 선택하는데 친불친으로 해놓으면 그 단체는 망하는 거예요.
1: 네네.
2: 파벌이 생기고.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써야 단체가 평화롭게 잘 발전해 간다. 이거죠. 모든 것은 지혜가 갈바지, 천지, 하늘,

0: 이제 겨울에 다 얼어 죽으려고 어찌 좀 초겨울인데 속옷이 나왔냐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에 동료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지팡이를 주면 이거 참 철없다. 이거 두고 볼 일이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매서운 겨울이 왔어요.
1: 네.
0: 어떻게 하는 꼴을 보자. 계속해서 꼴을 보는 거예요. 하나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땅에서 조금 나와하고
1: 그대로.
0: 추운 겨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들 않는 거예요. 땅에서 더 나오면 얼어요.
1: 그렇죠.
0: 그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대로 있으니까는 얼지 않고 이제 봄이 되었지 않으니 봄이 해동되었지 이제 잘 자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천지만물의 지혜거든요. 그것이 천지만물 기의 발현이지만은 그것이 영지어요.
1: 그렇죠.
0: 잘 알아차리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1: 네.
0: 안 얼어 죽고 지금 봄에 봄 기운을 탈 거란 말이죠.
1: 그 기운에 의해서 낙엽도 나오고
0: 그러죠?
1: 떨어지고.
0: 예. 아, 그 말이 더 있지 않아요?
1: 네.
0: 낙엽이 떨어질 때그 모체나무에 거기가 변기가 생기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고 딱 떨어진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가만히 사물을 보고 사람들 머리 쓰는 걸 보고 생활하는 걸 보고 특히 고락 어느 때 고가 돌아오고 어느 때 낙이 돌아오는가 그렇잖아요. 생사 어느 때 죽게 되고 어느 때 살게 되는가 이런 모든 생사고락의 문제 순역의 문제 언제 참 순조롭고 언제 역경이 돌아오는가 이런 문제를 잘 숙고해 보면 거기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속 마음에 가늠을 두고 잘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니까 안으로 나 자신도 그런 방향으로 밖으로 사람을 거느릴 때도 그런 방향으로 밖으로 경계를 대할 때도 다 그런 방향으로 지혜롭게 하라. 그 대중사님 법문은요. 대중경에 보면 꼭두 가지로 말씀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두 가지 말씀을 꼭 전제하고 말씀을 해요.
1: 그게 그럴 수도 하고
0: 그러니까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1: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보나 또 사회적으로 보나 이렇게 그 주자 본위가 돼야 되는데 선동에 의해서 또는 이념적으로 그 다툼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선동에 의해서 대중이 따라가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는 그 나치 하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인데 그 나치당 사람들이 연설을 할때 절대적으로 낮에 연설을 안 해요.
0: 어허.
1: 밤에
0: 밤에. 어허.
1: 횃불을 들고 나와서 일단 횃불로 사람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연단도 엇비슷하게 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발코니에서 딱 이만큼만 나오고 모든 서치라이트가 다 그걸로 집중되게 분위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정신을 다 뺏게 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0: 그러죠.
1: 소리를 쳐놓으면
0: 혼을 빼가
1: 다
0: 버리지.
1: 혼을 빼가고 아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야 됐구나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0: 그냥 대중을 혼몽에 들여
1: 네네 막 정신을
0: 파묻어놓고,
1: 빼버리니까
0: 그러고 말고요.
1: 그런 것을 염려해서 대중들께서는 다 개인이 좀 똑똑히 잘 살아 똑똑해져야 된다 주자 보니
0: 지자라는 것은 열린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열린 사람. 또 지자는 밝은 사람.
1: 밝은 사람.
0: 열린 사람, 밝은 사람. 또 지자는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지자 본위가 되는 가정, 지자 본위가 되는 단체, 지자 본위가 되는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지 않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밝은
1: 네.
0: 방향으로, 예.

0: 드디어 세 번째,
1: 예.
0: 사유 중 세 번째, 타자녀 교육. 타자녀 교육에 대해서.
1: 타자녀.
0: 네, 어떤 말씀이 계실까요?
1: 타자녀 교육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0: 그렇습니다. 네, 네.
1: 해결될 문제고, 아주 범위가 크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1: 타자녀 교육인데. 과거에는 이제 체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 본위로, 가족 본위로, 인맥 본위로, 친가 쪽으로만 교육을 시키고, 다른 사람은 그냥 노비로 살펴주지 않는, 그냥 방관해버리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지 않아요? 교육이 사회를 진화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교육이. 이제 앞으로 사회가 좀 발전하면은 그 교육적인 불평등은 차차 해소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가정을 떠나서 사회,
0: 네.
1: 사회를 떠나서 국가,
0: 네.
1: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
0: 네, 네.
1: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서 보면은
0: 네.
1: 세계가 일가족,
0: 네.
1: 사생일신, 이런 정신이 살아나가지고 교육평등이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0: 네.
1: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교육 문제는 제일 먼저 평등이 되지 않을까.
0: 교육 평등.
1: 예.
0: 네네.
1: 교육의 필요성은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촉진되면 자동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거니까.
0: 네.
1: 아, 그럴 거예요.
0: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살았던 경험이
1: 예.
0: 독일을 좀 자꾸 얘기했는데 구텐베르크의 철자와 인쇄술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보편화되고 책이 보편화되고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에게 그 문맥에 눈을 뜨게 하는 크나큰 역할을 한 사람이 구텐베르크. 그런 분은 그 인류 전체의 지식 평등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영원토록 복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운동이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입장에서.
1: 그러죠. 예. 그렇게 좀, 생각하지 못했던
0: 네.
1: 매우 혁명적인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0: 그렇습니다. 네.
1: 그렇죠.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런 걸 하죠.
0: 네네.
1: 죄를 지을 때 알고도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 말씀이요.
0: 네네.
1: 근데 모르고 지은 죄가 많죠.
0: 네.
1: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알되 잘 아는 거.
0: 네.
1: 잘 알고 네. 깨우쳐서 하는 거.
0: 네, 바르게 하는 거.
1: 예, 네, 깨쳐서 네. 하는 거.
0: 네네.
1: 이것이 중요하죠.
0: 자, 끝으로 이제 그 간단하게나마. 공도자 숭배만 좀 남았습니다. 그 공도자 숭배.
1: 간단히 다룰 일이야.
0: 그래도 이제 시간.
1: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도자 숭배.
0: 중요한 말씀. 네네.
1: 사역은 생각하면 다 중요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세상을 개벽하는데, 개벽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대문이거든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 사요에 참 그 관계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죠. 공도가 뭔가?
0: 네.
1: 공도를 행한 사람은 누가 공도를 행한 사람이냐? 그 아니겠어요?
0: 네.
1: 제일 첫째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0: 네, 네, 네, 네.
1: 전 인류 전 세계적인
0: 네.
1: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한 사람. 이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포부가 크게 전 인류 전 세계를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가?
0: 네.
1: 그렇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가장 크게 넓혀가지고 국한 없는 세계, 국한 없는 정신으로 힘써 일하는 것이 공도자다. 이게 생각되지만은. 그러면 나는 공도자가 못 되지 않겠냐. 내가 언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냐.
0: 네.
1: 내 위치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공소자가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0: 네.
1: 사실 전무실지는 다 공소자 아니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쉬운 말로 말하자면?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 아침에 마당을 쓸어도 네. 나는 내 정화관 앞에 마당을 쓸지만은 나는 세계를 쓴다는 생각으로
0: 그 말씀 아주 잘 하십니다.
1: 이런 심경으로 쓸지 내가 정화관 앞에 마당을 쓴다는 생각은 없어요.
0: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그 원광대 정문 넘어갈 때 네. 이게 세계를 통하는 길이다. 그래서 독일까지 갔습니다.
1: 우리가요 어릴 때 유년회 다닐 때 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그때 저 황성으로 길이 나서 이름이 신장로예요.
0: 네, 신장로.
1: 신장로. 그걸 쓰라고 거예요. 우리 주임 선생님이 주사님이에요. 그걸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것들이 나가서 그때는 신장로가 어떻게 컸는지 몰라요.
0: 그렇죠.
1: 거기까지 마당을 쓸었어요.
0: 네,
1: 대문가는 쓰는 거 당연하고 그와 같이 공도정신을 키웠어요.
0: 네.
1: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도라는 건 전무. 전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0: 네, 네.
1: 전무한다.
0: 네.
1: 살을 벗어나서 공에 입각해서 네. 그 일에 전무한다.
0: 네.
1: 그 말씀 아니겠어요?
0: 네.
1: 그런데 옛날에는 살을 버리고 공만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와 공을 자기 개인적으로 이는 것도 나는 정남이니까 내 방 안에 있는 물건도 전부 공물이고 내가 하는 일도 전부 공사고 개인이라는 말이 생각을 안 해요.
0: 네.
1: 그런데 이것이 사와 공을 구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순수한 공인은요 사와 공이 없어요.
0: 네.
1: 순공이죠.
0: 그렇죠.
1: 이 사라고 하는 것이 다 공이에요. 이렇게 그게 그 표준은 우리 소태산 부처님이시거든요. 대종사님이세요.
0: 네.
1: 대종사님은 그야말로 사가 없는 분이시요.
0: 네.
1: 팔사님이 대종사님을 숭앙할 때
0: 네.
1: 우리 대종사님은 참 사가 없으시다.
0: 네.
1: 이거를 칭찬을 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뭘로 보더라도 전혀 사가 없다. 이렇게 흠모하는 정신이 사무친다. 그런 표현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이 공과 사가를 분명해라. 그 말도 어느 한계까지지.
0: 네.
1: 공이라는 것은 공과 사가 없이 순공이요.
0: 네.
1: 순공. 그것을 지공무사라 그래요.
0: 네, 지공무사.
1: 지공무사. 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지공무사지요. 지공무사예요. 그리고 4대 강령에 무아봉공.
0: 네.
1: 무아봉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4대 종교, 회의를 했어요. 대표자가 나와서 4대 종교 가운데 늘 그 종교에 가서 그 종교 대표자가 강의를 해요.
0: 네.
1: 근데 원불교에 개최할 때 대학전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학생이에요.
0: 네.
1: 학생으로 자고 이제 들어갔는데 송사님이 무아봉옥에 대해서 했어요.
0: 아, 예.
1: 천도교 교령이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귀교에서 무아봉공을 최고 이념으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가 되면 뭡니까? 나가 없다면 세상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무화에서 본공을 뭐하냐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그것이 실천도 되지 않을 실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사님께서 네. 이 무아봉공의 무아는 대야를 말하는 거다.
0: 대야.
1: 대야.
0: 큰 나.
1: 큰 나.
0: 네네.
1: 본래 사람들은 아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 있는데 그 집착되어 있는 아를 버리라는 말이지
0: 네.
1: 그걸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대야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0: 네,
1: 하셔서
0: 네, 네,
1: 그러니까
0: 네.
1: 조용히 한참 잡아버렸어. 그러듯이 그런 입장.
0: 네.
1: 공도자 숭배는 공도자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0: 네.
1: 첫째 상이 없어요.
0: 네, 상이 없는데.
1: 예. 사람은요 조금만 직견이 좀 출중해도 상을 내요.
0: 네.
1: 조금만 무슨 사회적으로 자기가 활동을 해도 상을 내요. 그리고 평생 잊지 않고 그 말만 해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으며 내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아유, 상을 딱 집착해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공부인으로서 공도자 숭배의 공도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잘 네. 생각해서
0: 네, 네.
1: 공도의 의미를
0: 예.
1: 좀 더 폭넓게
0: 예.
1: 좀 더 근원적인 그런 뜻으로 잘 이해해서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
0: 예.
1: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네네, 감사합니다. 대국도 그렇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그 사요가 일상생육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1: 들어있죠.
0: 네네네네. 항상 그 일상생육법을 외우실 때마다 전체 세계를, 전반 세계를 만들고 문화 세계를 만들고 원불교 세계를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일상생육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여름철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 안으로 곤충이나 모기가 들어와서 운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 유리창에 무수히 많은 곤충이나 하루살이들이 부딪혀서 체액을 뿌리고 들러붙기도 합니다. 이런 흔적들은 와이퍼로 닦아도 쉽게 닦이지 않고 시야장애를 주거나 전조등에 붙어서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기 전에 젖은 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이나 벌레들이 많은데요. 물론 대부분 차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들은 특별한 독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차창을 대각선으로 열면 바람이 나가는 쪽으로 이런 곤충들이 날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벌에 목을 쏘이면서 그 핸들 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적도 있는데요. 여름철 산간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내보낸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죠.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대정경 인과품 1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순이라 함은 저 추나 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스르는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행하고 있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순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를 행함으로 한없는 낙원을 개척하게 되고, 영리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좋고자 하여 남을 해함으로 한없는 죄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이치에 따라 당처에 구함으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허망으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알 수 없는 미신처에 구함으로 필경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순리와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적고 영리와 허망으로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직도 정법이 널리 미치지 못한 연고요. 일체 인류의 정신이 고루 깨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리와 허망이 아닌 순리와 사실로 구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WBS。
1: 우리가함께살아감에기뻐하며그은혜를되새기는시간상생의세계를열어가는맑고밝고훈훈한멜로디가가득한곳지금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상생의멜로디를듣고계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항상 심고할 때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하기로 심고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고란 마음속으로 사은전에 기원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심고를 올리셨습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사욕에 끌려 우리의 근본인 큰 서원을 잊지 말라.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하면 사각긴 공부라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사업도 사가든 마음으로 공을 개교한다면 큰 사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마음의 출발부터 사욕이 없이 오직 무아 무욕한 공부를 하고 지공무사한 사업을 하여야 큰 공부, 큰 사업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욕에 끌려서 우리의 근본인 큰 서원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큰 공부와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먼저 어떤 마음부터 챙겨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구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위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위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위해주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2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